끝나면 가을부터 뭔가 해보자 그렇게 다짐했던 일들 이제 슬슬 계획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9월 18일 또 한 주가 흐르고 있는 반가운 금요일 첫 곡은요. 스티브 원더 썰 뉴크 들려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기 힘들 때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미루는 걸 가만히 리스트를 적어서 보면요. 나에게 이로운 것들입니다. 뭐 운동하기라든가 책 읽기라든가 또 누군가에게 연락하기라든가 안부 묻기 이런 일들은 꼭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또 미루게 돼요. 그런데 또 하기 싫은 것들은 또

0: 빨리 해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는 말. 이 게으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일에 인색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 가을. 그동안 나에게 미뤄뒀던 일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드림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CPBC 빵 새로워진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더 귀엽고 산뜻해졌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도 가능하고요.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고요. 그리고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CPBC 빵 검색하셔서 새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56님 가끔 출근 시간에 버스 안에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연속 이틀 동안 연속 듣고 있는데 가을 하늘이 더 예쁘면서 노래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평상시에 그냥 다니는 직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아침 문득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지금 내 나이에 꿈을 꾸면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뭔가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걸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흐흐흐. 0756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듣고 나니까 그래요. 나이 들고 나서 깨닫는 게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요. 지금 도전하는 시기가 가장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756님, 이 가을에 뭐든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났으면 나중에 또 들어오셔서 알려주세요. 천전 오늘은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걸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덥습니다. 태풍도 몇 차례 지나갑니다. 겨울에는 춥고 눈이 옵니다. 한파도 몇 차례 찾아오고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당연한 일 앞에서 유독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그냥

그 변화를 견디는 힘도 함께 약해져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틀고, 조금만 눅눅해도 제습기를 찾고, 가을이 되면 또 금방 건조하다며 벌써 가습기를 꺼내는 것처럼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이맘때는 가을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가며 농심을 애태우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올해는 부디 날씨가 잘 도와줘서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명절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예년보다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다는 것도 또 당연하고요. 민족의 대동인이 길이 막히는 것도 당연하고요. 음식장만이 손만이 가는 것도, 그래서 힘들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차례상에 오를 음식도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맛있게 먹을 음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수고로움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추석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비치 보이스 굿 바이브레이션즈 띄워드렸어요. 요즘에 굿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고 평화로운 사람, 가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굿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날씨든 명절이든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 가지고 왜 하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기분이잖아요. 우리가 추석 준비하면서도 힘든 일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 그렇게 지내지. 음식을 만들면서 힘들 때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4일, 25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우리 24일, 25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꽉 채워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들어오셔서 무조건 올리세요. 추석이라는 글머리 올리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가족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 지금 마구 올려주셔야 됩니다. 또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공감 100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도 그렇고 한데 가을이 되면 내가 뭔가 해냈다 아니면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나는 무엇을 올해 이뤄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이뤄낸 뿌듯한 나만의 그 무엇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들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 100원 노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2037님 오늘도 가을가을한 마음껏 어디든지 가고픈 붉은 가을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 날씨가 좀 왠지 어딘가 떠나고 싶은 그 생각.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우리 함께 떠나요. 어디로든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게노 햇살님. 어우, 이 아이디 너무 좋아요. 비게노 햇살님. 화창한 가을 아침이에요. 반갑습니다. 은빛 수녀님. 저는 바오르 딸 강마리아 수녀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마리아 수녀님. 가끔 저도 생각이 납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 예쁜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언젠가 방송국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리아 수녀님. 잘 지내시고 또 이 가을에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채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채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로 드립니다. 매달 5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내일까지 받으니까요. 원하시는 분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 선물은요. 2025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의 젊은 연극상과 서울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유쾌하고 발랄한 가족 연극이죠.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공연하니까요. 원하시는 분 글머리 연극하시고 성함 샵 1053에 남겨주세요. 두 번째 문화선물은요. 허균의 홍길동전 집필과정을 쓴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공주국제연극제 대상작입니다. 몬스터 허균 대학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8일부터 16일까지고요. 희망하는 날짜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대학로 블루에서 공연되고요. 원하시는 분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마당극 하시면 각각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580님 저희 내 생의 반쪽 9월 15일 화요일 늦둥이 셋째를 출산하였어. 오, 와 축하드려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정말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열 달을 견뎌주었고 건강한 은총이를 태어나게 해준 사랑하는 박소정 마르첼레나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동생 만나기를 누구보다 두 손 모아 기도해주고 기다려준 우리 예쁜 딸 이수민 안나 이서와 소피와 고맙고 사랑해. 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수민도 있고 이서와 딸 둘이 있는데 늦둥이 셋째를 출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동생들을 누구보다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흔이 넘은 나이에 출산하셨어요. 아우 제가 왜 감동이 나요. 눈물 날라 그래요. 5580님 아 우리 박소정님에게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린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0100님 저 오늘 개업하는 날이에요. 예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기회가 왔어요. 잘하셨어요. 시골 고향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에요. 가끔씩 성당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도 나눔할 거예요. 축하해 주세요. 19년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해봤고 지금도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출발하는 제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도 보내주셨어요. 0100님. 제가 개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일 같아요. 시골 고향 농산물 직거래 매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100님. 정말 하느님의 축복 안에 잘이 새로운 출발 잘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곡 듣는 시간이죠. 바로 이런 사연들 좋아요. 오늘 공감백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가을에 가을거지라는 게 있잖아요. 농산물을 거두는 가을거지.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을거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가 이뤄낸 일이 뭔지, 또 이루고 싶은 일이 뭔지 한 가지씩 가지고 공감백배 입장해 주시면 또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억의 노래 김장배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송창식 고래사냥 그리고 김세환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두 곡 듣고 오늘의 공감 백배 만나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시간,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내 인생의 최고 가을거지는 네모다. 논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가을거지, 우리 삶에도 저마다 거두어드릴 결실이 있는데요. 올해 내가 이룬 것 중에 가장 뿌듯한 것 중 하나, 내가 거둔 가을거지는 네모다. 네모 상자 알차게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추석 일주일을 앞두고 계절도 자연도 결실을 향해 가는 요즘이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 가을거지, 내가 이뤄낸 결실, 혹은 내가 올해 이뤄낸 뿌듯한 것 중 하나, 무엇일까요? 네모 상자 채워주세요. 그 논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걸 우리는 가을거지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일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 거둬들인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식 농사 잘 졌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아, 이것도 굉장한 가을거지 중에 하나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가을로 가을로 추석으로 추석으로 이렇게 결실로 향해 가는 때 내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해낸 것 중에 뿌듯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뤄낸 결실은 무엇일까요? 그 네모 상자 채워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뭐 미뤄뒀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아니면 오랫동안 벼르던 자격증을 땄다,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작지만 나만의 뿌듯한 나만의 가을거지 한 가지 채워주시고 우리 네모 상자 함께 나눌게요. 경산 해피맘님, 동갑내기 시동생입니다. 반말 쓴다 하는 이 시동생. 알콩달콩 그 반말 때문에 싸운 적이 있지만 조카 사랑을 준 우리 시동생 위암 3기 판정받았어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용기 잃지 말고 아자아자 해주고 싶어요. 하트하트. 아이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요. 아마 이 올해 우리 의료 기술이 또 굉장히 발전돼 있으니까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동생님께서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또 우리 아자아자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오스틱님은 나의 결실은 아내다 라고 하셨어요. 추석 때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거 추석 때 듣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들려드릴게요. 저와 아내는 이제 5학년 8반이고 둘이서 예쁘게 늙어가서 명절에는 손주 아이들 기다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60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0대는 젊습니다. 청춘입니다. 80대로 바꿀까요? 아니면 90대로 할까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오늘의 공감백배, 내가 올해 이뤄낸 뿌듯한 일 하나씩 적어서 네모칸에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공감 100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하며 공감해보는 시간이에요. 추석을 딱 일주일 앞둔 지금 자연은 이미 결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돌아보면 각자 뭔가 알찬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결실을 이뤄냈는데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생각해보시고 또 함께 나누면 그 결실이 더 달달하게 익어갈 겁니다. 올해 내가 이룬 결실은 네모다. 내가 올해 이뤄낸 뿌듯한 것 중 하나는 네모다. 나의 최고의 결실, 내 최고의 가을 거지는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캄 만납니다. 6249님은 올해 최고의 저의 결실은 사랑스런 보민이를 며느리로 맞는 일이에요. 10월 9일 솔로몬과 보민이 결혼합니다. 아유, 10월에 결혼하는 분도 많잖아요. 아유, 그중에 또 우리 보민 씨와 솔로몬 씨가 결혼하는군요.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이건 뭐 최고의 결실이죠. 올해뿐만 아니라 아마 인생 최고의 결실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580님은 아까 마흔이 넘은 아내가 늦둥이 났다고 했는데 당연히 최고의 가을 거지는 사랑하는 저의 생애 반쪽 출산한 늦둥이 셋째 은총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은총이 정말 은총이 은총 가득하게 바라봅니다. 1084님은 나에게 가을 거지는 카를로 아우쿠티스 성인이에요. 오, 정말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인 소개했고요. 그분이 내년 WID 수호성인 한 분으로 선포되었어요. 동상도 우리 평화방송 정문 옆에 있고요. 카를로 아우쿠티스 선모님께도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오, 조정리 신부님이 지금 하신 거네. 깜짝이야. 신부님이시군요. 세상에나 정말 이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홍보대사인 조정래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아, 다시 한번 올해 또 이 성인과 함께 우리의 결실을 잘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감 100배 오늘 올해의 나의 최고 결실은 네모다. 올해의 나의 뿌듯한 것 이것은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칸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노래요. 아우, 우리 또 햇띠님께서 센스 있게 우리 조정리 신부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곡하셨어요. 지금 와, 저도 감동입니다. 조정리 신부님 선곡 바로 뭘까요?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존 덴버 투데이 들려드립니다.

존 덴버 투데이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지만 정작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이 노래. 우리 혜태님이 조정래 신부님에게 드리는 헌정곡이었습니다. 엘리사벳님도 저도 아쿠티스 성인 좋아해서 그분에 관한 영상 다 뒤져보았어요. 요즘 젊은이라면 영리하고 나약하고 신앙심도 약해서 여기는 면이 많은데 참 돋보이는 청년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공감 백배 나의 최고의 가을 거지는 내

오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 나눠봤는데요. 참 다양한 결실도 많죠.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꾸준한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 것 자체가 또 뿌듯한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 들판이 익어가듯이 우리 참종가족 여러분의 그 결실도 올 한 해 묵묵히 흘린 땀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잘했다 칭찬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참종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내일 주말은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우리 참종가족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소녀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으로 유재하 원곡이죠. 수주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

0: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학생 때가 좋았다고 하고 퇴직한 뒤에는 그래도 회사 다닐 때가 좋았다고 하죠. 우린 늘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깨닫곤 하는데요.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차라리 추운 날이 낫다고 말하지만 막상 날이 추워지면 다시 여름의 뜨거움이 그리워질 텐데요.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줄곧 좋은 시절을 지나온 셈입니다. 오늘도 훗날 돌아보면 이야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탈리아의 사베리오 메르카단테, 이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의 플루트 콘체르토, 플루트 협주곡 2장조 가운데 3악장 폴라카 브릴란테, 이 폴로네즈입니다. 플루트의 장피에르 랑팔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자, 베리오 메르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 2단 2장조 3악장 폴라카 브릴란테 굉장히 그 화려한 폴로네스죠. 플루트의 장피에르 랑팔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9월 18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이었습니다. 마리안나 출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근 스테파노 오늘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맞아요, 학생 때가 이미리 씨 좋았다는 얘기죠. 오늘은 일찍 왔어요 수 올려주셨고요. 추워지면 더울 때가 나왔다 할지도요.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마음은 잘 변하니까. 아직은 낮에는 덥더라고요. 정겨운 풍경이죠. 고추 말리는 건가요? 꽃인가 고추인가 좀 멀리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일손 놓고 커피와 함께 여유롭게 2부까지 쉬어갈게요. 이미리 씨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술가의 한 곡 기다리고 있어요. 올려주셨고요. 굿모닝 굿모닝 조용한 아침이에요. 김상은 홀로 남은 곰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다음 주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간다네요. 그게 사실입니까? 오, 안경근 스테파노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금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적 옛날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습니다. 평화롭고 여유롭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곰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상은 씨를 기다리시는 이미리 씨였군요. 좋았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위베르 지로의 슬루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및 The Choir of the French Foreign Legion. 이 박자 맞춰 부르신 이분들은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외인 부대 군악단 레종 에트랑제. 이야, 아주 줄 맞춰서 부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또 새로웠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 두 번째 곡으로 또 함께 하셨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다음은 미클로스 로사의 이 곡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2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마 파시오나토. 너무 빠르진 않게 그렇지만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자,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시모비치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지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이먼 레트리 이제 런던 심포니 있었던 기간이 그 팬데믹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활약은 많이 못했지만 또 앨범은 녹음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0: 지금 들으신 미클로시 로자. 이제 미국에서는 로자 미클로스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24번 감상하셨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1907년에 태어나서 1995년 캘리포니아 LA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프란츠 왁스만하고 막스 스타이너하고 이 미클로시 로자 미클로시 세 분이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이 영화 음악의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자 미클로시가 벤허 또 이 중요한 줄리어 시저, 아이반호, 원탁의 기사 뭐 이런 작품들 또 쿼바디스 여기 이 주제곡들로 아카데미상 3회 수상을 한 바 있는 그런 또 작곡가였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마 파시오나토 파일린의 로만 시모비치 사이먼 레츠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렌지 꽃향기 안녕하세요. 유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바람이 좋아 산책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추석이 성큼 다가옵니다. 병원에 크게 틀어놓아요. 3999 올려주셨고 명동백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가을한 아름다운 불금이 찾아왔네요. 지난날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잠시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CPBC 뉴스 특보를 전해드립니다.
1: CPBC 뉴스 특보입니다. 저는 보도국 맹현균 기자입니다. CPBC 라디오는 잠시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취임 후 7번째입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었으나 30분 연기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견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그만큼 책임감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리고 민생과 개혁, 통합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민심의 경고에 맞는 진단과 해법 없이 설명과 설득에 그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90분가량 예정되어 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오프닝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로 정해졌습니다.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정책의 최종 기준을 국민의 실제 생활과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마무리 발언으로 끝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의 부응에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 민생 최우선 국정기조, 더 단단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 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야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 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가시를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구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성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

0: 전쟁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 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 수도 서울, 행정 수도 세종의 경제 행정 2 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 책임자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의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십단 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청와대 영빈관으로부터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낮 12시 CPBC 정오종합뉴스와 CPBC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체 실황은 CP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CPBC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이어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2: 네, CPBC 특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슬가의 한국 주인공인 네빌 마리너의 곡 한 곡 듣고 저는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뵐 텐데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0번 D장조 KL번호 133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 들으시고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0: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몽 땅에 정말 너무나 이 품격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 주셉 코스마의 Le Feu Morte 고엽. 이 그러니까 낙엽이 이제 막 이렇게 그 오래된 그래서 바삭바삭거리는 그런 게 떨어져 있는 게 고엽이죠. 보컬의 이브 몽땅 그리고 밥 카스텔라 에송 오케스트르 밥 카스텔라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해 준 곡이었습니다. 오튬 립스 고엽 불어 버전이네요. 와 새로워요. 샹송이 잘 어울리는 가을가을한 느낌 이렇게 지니 클라라 올려주셨고요. 너무 감미롭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뭐 감미로움 하면 또 이브 몽땅이죠. 몽땅 감미롭다 이렇게 558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 자주 듣지 못하지만 클래식을 듣고 있으면 모르는 지식을 덤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김상은 씨 장 선생님 뉴스 나올 때 뭐 하셨을까요? 궁금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 커피 한잔 하신 거 아닌가요 일디님?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가지고 어떤 곡을 요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느냐 예술가의 항구에 멘트를 하고 이 음악을 틀어야 되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끝난 시간에 맞춰서 아 이제 음악밖에 못 들려드리겠구나 이래서 이제 네빌 마리너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의 두 번째 곡을 저희가 또 선사해 드렸습니다. 자, 이 곡 듣다 보니 조르주 무스타키의 마솔리튜드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글삼, 나의 고독 떠올랐군요. 좋습니다. 하여튼 나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은요. 프란츠 리스트의 에튜드 덱세쿠시온 트랜센당트 초절 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 그중에서 5번 퓨폴레 도깨비불 알레그레토 감상하시겠습니다.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출신이죠.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 저는 굉장히 영감을 이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에뛰드 엑세큐시옹 트랜센던트. 초절기교 연습곡 설번호 139 가운데 5번 퓨폴레 도깨비불 알레그레토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티켓 이벤트합니다.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났던 음악과 이야기가 이번에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지난 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음악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 장일범의 유쾌한 진행과 해설을 비롯해서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브 그룹 리베란테의 보컬리스트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피아니스트 정희와 그리고 클래식 유망주로 구성된 조이풀 콰르텟의 바이올린 류현석, 백수현, 비올라 박솔진, 첼로 서규민이 함께합니다. 다양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가을의 정취 속에서 좋은 음악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티켓 신청을 받습니다. 공연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 중 샵 1053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티켓 신청은 9월 28일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신청해서 미리미리 기회를 잡자.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그 표어가 떠오르네요.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54 2악장 알레그로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54 2악장 알레그로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안드레스 넬슨스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작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사진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스 넬슨스는 좀 굉장히 그 음악적인 그런 그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계속 요구했고 또 이사진에서는 조금 좀 더 가벼운 그런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원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국 좀 쫓겨난 셈이 되었는데 하여튼 보스턴 심포니 다운들이 매우 슬퍼했었어요. 2악장 알레그로 이 라이브 연주 실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유클은 추석 특집이 있을까요? 수 전 붙일 시간일 텐데 거기에 딱 맞는 음악들 부탁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추석 특집 있고 전 붙이는데 딱 어울리는 곡들로 선곡해놨습니다. 여러분만이 들어주시면 아마 그 굉장히 일의 능률도 오르고 기분도 좋아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르 씨가 진심으로 벌써 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튤립 꽃다발을 들고 꽃순이가 돼서 가야 하는데요. 튤립을 좋아하시는 일디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어우, 저 튤립 네덜란드 튤립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미 좋아합니다. 장미도 아주 큰 하여튼 그 땡땡한 그런 꽃들 큰 꽃들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추석 특집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이어집니다. 8894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여긴 영월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단종회사가 생각나네요. 아버지 집 와서 도라지씨 까며 도라지씨를 까고 계시군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듣고 있어요. 여기 시골은 집집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있다 보니 가을거지하는 요즘 일손이 딸리네요. 이틀 휴가라 아버지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 내서 내려와 오늘 내일 도라지씨 까는 거 도와드리는 중입니다. 아유, 정말 훌륭한 이 자녀십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까고 있는데 씨가 작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고 느리네요. 야, 그것도 참 큰일이네요.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일선 도와드리니 말동무가 있어서 그런지 83살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네요. 아, 네네. 아버지 모습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지금 나른해서 커피 한 잔씩 타서 마시다 글 남겨봅니다. 저도 장선생님 클래식 참 좋아하는데 몇 곡 신청해봅니다. 힘내라는 응원 차원에서 클래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여러 곡 신청곡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것도 좀 설명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요.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객차를 길게 연결해 정해진 선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입니다. 산과 들 도시를 지나며 사람과 물건을 먼 곳까지 실어 나르는데요. 비틀즈의 노래를 카펜터스가 다시 부른 티켓 투 라이드. 티켓 투 라이드의 제목도 이것을 타기 위한 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와 음악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자주 등장하죠.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는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지르는 이것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펼쳐지고요. 신년 음악회와 여름 음악회에서 자주 만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즐거운 이것 폴카에는 특유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작곡가 드보우작은 이것 마니아로도 유명해 그의 유모레스크를 들으면 선로위를 달리는 바퀴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죠. 유모레스크는 실제로 또 암트랙의 화장실 사용법 그 노래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등급에 따라 새마을, 무궁화, 비둘기 같은 정겨운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비둘기는 없어졌죠? 무궁화부터 이제 있는데
그 추석 명절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 소. 2번 리어카. 3번 기차. 4번 세발 자전거.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답 보내신 동안 관련된 다섯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이 비틀즈의 Ticket to Ride, 이 곡을 카펜터스, 카렌 카펜터의 음성으로 감상해 보고요. 정겹죠. 그리고 모리스 자르의 라라스 Theme, 라라의 테마, 이 러시아어로는 독도르 쥐바고라고 합니다. 아, 닥터 쥐바고, 의사 지바고 씨, 폴 베이트만이 지휘한 The City of Prague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아, 세바스티안 데 이라디에르의 라 팔로마, 비둘기,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Vergnügungszug, 슈넬 폴카, 이 빠른 폴카 슈넬, 작품 281, 위너 쟁어 크나벤, 빈소연 합창단과 피아노와 지휘의 헬무트 프로샤워가 함께하고요. 안토닌 드보작의 유머레스크,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곡 들으실 텐데요. 자, 추석 명절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리어카, 3번 기차, 4번 세발 자전거.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쿨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그리고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베르크 뉴궁스투그 즐거운 열차 폴카 슈넬 빠른 폴카 작품 281 비너 쟁어 크나벤 빈소연 합창단 그리고 피아노와 지휘의 헬무트 프로샤워 이 빈소연 합창단 지휘자였죠. 함께 들어봤고요. 세바스티안 데 이라디에르의 라팔로마 비둘기 로스 로메로스의 연주로 함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사르의 라라스팀 이 영화 닥터 지바고, 독도르 지바고 가운데서 이 폴 베이트만이 지휘한 The City of Prague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보리스 바스제르나게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대하 영화 함께 또 만나봤고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그 곡, 비틀즈의 곡을 카펜터즈의 카렌 카펜터가 부른 티켓 투 라이드 함께 실례합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정답 발표합니다. 2696 정답 3번 기차요. 설 연휴, 추석 연휴 때 기차를 타고 고향길을 가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탄소 중립 실천 운동에 동참하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올리셨고요. 4825 정답은 3번 기차입니다. 20대 초반 알 수 없는 센티멘탈리즘에 젖어 지바고의 라라, 카펜터스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다가고 음악 들으니 그래도 아련해지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카펜터스 엄청 인기 많았죠. 그리고 7709 3번 기차입니다. 언젠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을 꿈꾸며 선율 들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하는 것이 늘 꿈이었는데요. 요즘에 그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엄청 사람은 적은데 엄청 값은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참. 그 값이 너무 오르면 못 가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2696 4825 7709 쓰시는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주 즐겁게 또 커피 즐겨 주시기 바래요. 카타리나 덕수궁 국립미술관 도착해서 관람 중인데 클래식 함께하니 넘넘 좋아요. 귀에는 우리 클래식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을 꽂고 계시군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6주년 유쾌한 클래식 음악회 신청했어요. 지니 클라라 한 장 신청하셨다고 또 올려주셨고요. 일디님 전 커피 마시면서 리디아 아닙니까? 라디아인가요? 라디아와 함께 듣고 있어요. 라디아가 밥도 잘 먹고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장난도 쳐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고양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소 타고 세발 자전거 타고는 고향 못 가요. 기차 타고 고향 가고 싶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뭐 미리 떠나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떠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큰 빅픽처를 그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키스 테오드라키스의 또 트레너 페브기 스티스 옥토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초 소프라노 그리스 출신 가수라서 이 곡을 정말 맛있게 너무나 잘 부르죠. 그리스어는 이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아그네스 발차 부스키는 코스타스 파파프도 플러스 에이텐스 익스페리멘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기차는 8시에 떠나고 미키스 테오드라키스의 또 트레노 페브기스티스 옥토 그리스 곡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곡이 곡 중에 하나죠. 메초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그리스 출신이고요. 부즈키 요 현악기 연주에 코스타스 파파도풀로스 에이텐스 아테네 엑스페리멘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세라 55 합창 끝나고 날씨가 좋아서 광화문 역사박물관 가는 중입니다. 좋은 관람 되세요. 자, 까뮤 생상스의 당스 마카브르 죽음의 무도 G단조 작품 40 켄트 나가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생포닉 드 몽레알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또 내일 우리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4: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3: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4: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3: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4: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3: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4: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3: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4: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임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에 대해선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을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에 대한 진보 진영 내 불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3: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제1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2: 헌법 개정에 따른 연임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이 대통령은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국토 균형 발전에 흔들림 없는 추진, 인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떠올리며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이 기소사건의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종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 정치적 쟁점이 돼서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다만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중 기소사건에 대한 이송, 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범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명백히 전쟁 관여 개입 파병은 없다며 군 자산 파견이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쟁 개입과 관여, 전투병력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전쟁 파견은 없으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56%,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7%였습니다. 연령별로 18세에서 29세와 70세 이상에서 33%, 30대 31%, 50대 46%가 긍정평가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추석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자정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경유와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가락몰 등 25곳에서 6인 가족 기준 차례상 성수품 34개 품목의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 유통업태별로는 가락몰이 가장 저렴했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은 3.5%, 대형마트는 6% 각각 비용이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류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평균 14.7% 상승했습니다. 애호박은 43.8%, 무는 25%, 도라지는 23% 각각 올랐습니다. 공사는 이번 조사가 추석 약 2주 전 가격 기준으로 실제 장보기 시점에선 기상과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북구 조야동에서 도남지구를 거쳐 경북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광역도로 건설에 21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도로는 전체 7.9km 왕복 4차로 규모로 총 사업비 3,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구 북부권 핵심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5호선의 교통량을 약 20% 분산해 대구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토지 보상과 주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독감 유행에 대비해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산부는 21일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은 다음 달 6일부터 연령대별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하철 반월당역과 동대구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 21명이 참여해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물론 소득세와 증여세 등 국세까지 무료로 상담합니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올해 1월에 제6기 마을세무사 98명을 위촉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내일 중구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튜닝카와 슈퍼카, 클래식카 등 다양한 자동차가 전시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과 교통안전 교육도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에 연고를 둔 웬스 인제 포디엄 레이싱팀이 참가해 전기 레이싱카를 선보입니다. 또 행사에서는 최고의 튜닝카를 뽑는 관람객 투표와 자동차용품 경품과 할인 쿠폰 행사도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7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가운데 가장 먼저 포항시 흥해읍에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식품로봇의 제품 개발부터 성능과 안전성 시험,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연구실증시설과 기업 입주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국제시험인증기관도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제품을 보내지 않고 포항에서 위생 안전성 시험과 해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구 북구 경북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바로마켓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엽니다. 수산물은 최대 20%, 송편과 제수용 과일, 부각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은 최대 30% 할인하며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쌀 500g도 증정합니다. 이 밖에도 인절미 만들기와 햅쌀 특판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편 바로마켓은 경북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위해 매주 주말 운영하는 정례 직거래 장터입니다. 경상북도와 독도재단이 어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몽골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5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상황극과 뉴스 진행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세계의 독도를 알리는 서포터즈로 양성하기 위해 이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34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진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무성 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찰리 채플린. 이 찰리 채플린은 너무 부루했지만 정말 세계적인 배우이자 감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성공이 그에게 행복만 가져다 준 건 아니었는데요. 여러 논란과 비판에 휘말려야 했고요. 또 삶이 참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일까요? 그가 남긴 이 말은 건강에 관한 어떤 조언들보다 좀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6명은 햇빛, 휴식, 운동, 건강한 식단, 자존감,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다. 참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뭐 거창한 성공보다는 우리의 이런 평범한 매일을 건강하게 채워주는 사소한 것들일지도 모르겠네요. 평범한 하루를 맛있게 채워주는 강경민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악뮤의 햇빛 Bless You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빵집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오프닝 얘기하면서 찰리 채플린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는데요. 이 찰리 채플린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6명이라고 표현한 것들 햇빛, 휴식, 운동, 건강한 식단, 자존감, 좋은 친구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6가지를 우리 역시 좀 곁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이 6가지 정말 가장 뛰어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 잘 챙기고 사시나요? 저는 이 6의사들 가운데 일단 햇빛은 자주 이렇게 쐽니다. 산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 많이 이렇게 쐬고요. 자존감, 또 제가 자존감 하면 용디죠. 네. 좋은 친구들, 제 옆에 또 좋은 동기 신부님들, 또 선후배 신부님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잘 챙기고 사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는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운동? 요새 잘 안 합니다. 네. 건강한 식단? 자꾸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놓치거나 좀 간단하게 해치우려고 해서 요새 건강한 식단이 조금 부족한데요. 이 명절에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애호박전 먹어야겠어요. 휴식, 좀 바쁜 시간들 요새 보내고 있어서 내가 잘 쉬고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이 찰리 채플린이 꼽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6명에 더해서 저는 한 명의 의사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맛있는 라빵 하러 많은 분들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출석 인사 함께 나눠볼게요. 9382님께서요. 전 좋은 친구들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만 있어도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내 6가지를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한두 개가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삶이구나. 내가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을 주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해주시네요. 우리 실비아님께서도 신부님 저는 매일매일 함께하는 신신우신이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빵을 굽는 우리 신신우신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빵집 가족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그 7번째 의사를 잘 만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또 축복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신우신이 그런 좋은 소중한 7번째 의사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우리 빵집 손님분들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라디오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많은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서 찾아와서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우리 한영애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하고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고요. 2037님께서도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가는 이 가을을 잡고 싶은 가을가을한 불금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강경민의 빵집으로 입장 완료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아, 우리 2037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 류하느님 좋아요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입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은 라디오로도 또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신우신에서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또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귀로 듣는 빵집녀 성지순례가 금요일 2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나는데요. 이 9월이 또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 이 9월 순교자 성월에 딱 맞는 성지,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성지 어딜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2부 이렇게 이 빵지순례 함께 하시면서 이 즐겨보시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릇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함께 즐기기 위해서 노래 한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Singing Loud.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가을 가을한 금요일이네요. 이 금요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장을 저희 신신우신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맛있게 나눠보고요. 여러분 일상에 맛있는 또 맞춤 선곡도 함께 배송해 드릴게요. 우리 민들레 프리스카님께서 찬미수님 점심 맛있게 먹고 출첵합니다. 신부님 제가 좋아하는 악뮤 노래가 나와서 행복한 하루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신신우신 빵집 문 열면서 악뮤의 해피 블레스 유 라는 노래 함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도란도란 하면서 이제 삐지 코너 음악으로 또 악뮤의 노래 함께 흘렀는데요. 여러분들 또 어떠신가요? 내가 하루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때로는 좀 아 오늘 하루 별로네 지치네 그냥 그저 그런 하루네 라고 할 때 좋은 노래가 딱 들려오면 나의 마음을 샥 바꿔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가을 가을한 날씨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을을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이 너무나도 편안한 신신우신과도 함께하고 또 창문 열어놓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도 가을을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가 이 가을을 즐기는 느낌으로 이 노래들 들으면서 이 가을의 날씨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와 숫자들의 라디오 라이브 전해드릴게요.

9와 숫자들의 라디오 드라이브, 김현철의 드라이브 함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이 노래 들으면서 저 용디와 함께 가을을 드라이브하는 느낌 좀 드셨나요?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운전하면서 외곽을 도는 그런 기분 느끼길 바라면서 두 곡 골라봤는데요. 하지만 사실 용디는 운전은 안 합니다. 네, 차도 없고요. 운전도 안 하지만 이 라디오 빵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약간 이 가을의 풍경을 즐기는 마음으로 네, 또 상상을 해봤네요. 뷰티풀 미셸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라디오에서 들으면 완전 기분이 업돼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별사랑해님께서는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신나게 걷고 싶어져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의 이 느낌과 기분, 마음, 이 분위기 몰아서 달까지도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네요. 안예은의 달까지 가자!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가 깃발 대신 빵 들고 빵지순례 떠날 시간인데요. 어? 근데 왜 다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럴 때 앉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일어서게 하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이 정답보다 센스 넘치는 여러분의 오답이 더 기다려지는데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일어서게 만드는 숫자 무엇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퀴즈. 모두가 앉아 있는데 그런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일어서게 만드는 숫자, 어떤 숫자일까요? 오늘 만만한 퀴즈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정답과 센스 만점 5답까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퀴즈의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방신기가 부릅니다. 풍선.

퀴즈 한번 다시 드릴게요. 앉아있는 사람을 다 일어서게 만드는 숫자 무엇일까 였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풍선이라는 노래, 다섯 손가락의 노래가 원곡이죠. 지금 동방신기의 버전으로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나는 노래 풍선, 동방신기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께 숨겨진 힌트송이었습니다. 이 풍선의 원곡은 누가 불렀을까? 다섯 손가락이 불렀죠. 네, 아주 이 숨겨져 있는 힌트송이었는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자, 사람들을 다 일어서게 만드는 숫자 과연 몇일까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재한님께서 파리파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빨리 일어나 파리파리. 우리 윤을현 미셸님께서는 아, 이 퀴즈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정답이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0328님께서 신부님 에이 숫자는 무슨 뱀이다 뱀이다 뱀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다 일어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재밌네요. 3594님께서 신부님 10 아닐까요? 열왕기 상이라서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만끽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6790님께서 정답은 5 숫자 5입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8668님께서도 5입니다 요즘 8살 손녀와 넌센스 퀴즈 놀이하는데 방송에서 나오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일어서게 하는 숫자 정답은 5입니다 5. 어 신부님 왜 5이에요? 자 다섯 해서 5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센스 있는 오답과 재치 있는 또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퀴즈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신신우신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분들께는 개별 연락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신우신 금요일 2부 빵집녀 성지순례가 함께 하는데요. 9월 순교자 성월 오늘은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

그대와 함께 떠나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입으로 건너오세요.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와블의 보랏빛 향기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만날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6: 파울!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9: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0: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빵집 주인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잤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우 쌀쌀해. 이불 덮어야겠다 약간 이러면서 깼거든요. 이 가을이 왔구나. 이제 여름에 그 열대야도 지나고 뭔가 무더위가 이제 꺾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가을의 풍경은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낙엽이 지고 단풍이 물이 들고 하늘이 더 높아지고 파래지고 이 명절의 분위기도 지나고 해야 뭔가 가을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가을 풍경이 오려면 또 며칠 몇 주가 더 필요하겠지만 이 가을의 분위기가 또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가을 아침 노래 들으시면서 행복한 상상, 행복한 느낌 느껴보시라고 오늘 이 곡을 선정을 했고요. 또 가을이 되면 성지순례 가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오늘 금요일 2부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빵지순례에 떠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또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0101님께서 미남 이민호 작가님 기대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별사랑해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성순남 이민호 작가님 기다려집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163님께서 오늘도 성순남 베드로 형제님과 성지순례 떠나게 돼서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성순남 우리 베드로 작가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 베드로 작가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성지순례 가기 좋은 계절 우리 이민호 베드로 작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실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역 K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일주일 본점 라디오 빵집에 모두 다 모이셨나요? 깃발 대신 빵들과 함께 떠나는 빵집 역 성지순례. 오늘의 순례지기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니,
0: 정신을 차려보니 9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 있어요.
1: 맞아요. 너무 또 빨리빨리 오는데.
0: 네,

0: 이 순교자 성월에 그래도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저 이제 맞아요.
0: 종종 광화문 쪽으로 걸어갈 일이 있는데 딱 봐도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또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보면 어, 저 팀 또 성지순례 팀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시게 되나요?
1: 네, 저 느낌이 또 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는 오실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 부부가 온다든지 이러면 아, 성지순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0: 많은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가 아닌데 뭔가 왔다. 근데 느낌이 뭔가 이렇게 좀 경건하다.
1: 네, 맞아요.
0: 기도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성지순례 팀이구나를 알아보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성지순례 약간 우리 청취자분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곳들 이렇게 또 돌아다니셨고 이 성지 책자에 있는 곳 다 가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1: 네.
0: 그래도 우리에게는 늘 뉴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뉴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 좀 나는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좀 성지순례지를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선정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사실 성지순례할 때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모여있는 성지를 가야 돼요. 네, 그 사실 저는 처음 성지순례할 때 추천은
0: 네.
1: 내포 지역을 많이 추천해드리긴 해요.
0: 네.
1: 솔매성지부터 뭐 신리성지, 합덕성당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게 있어서 네네. 그게 아무래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동하는 데 지칩니다.
0: 어, 성지끼리 좀 가까이 몰려있는.
1: 네, 맞아요. 교촌들이 네.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아마 처음에 갔었을 때는 조금 그 바로바로 이렇게 환경도 달라지고 어, 이런 곳도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요.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0: 약간 그 스토리를 엮어서 이어서 근처에 다니면서 피로도는 좀 떨어뜨리고 의미는 가득 채울 수 있는 약간 실속형 성지를 가는 게 좋겠다.
1: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약간 허들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
0: 그러면 약간 내가 이제 중급자 정도 됐다.
1: 네.
0: 고급자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도 이제 찾아가는 건가요?
1: 그러면 이제 산을 타야 되는 순례길을 제가 추천해드리죠. 네, 여기서 밥을 안 먹으면은
0: 네.
1: 그러면 아마 한 3시간 4시간은 밥을 굶어야 되는
0: 아,
1: 네.
0: 이 초보자 코스와 이제 고급자 코스의 차이는 여러분 이게 묶여져 있느냐 좀 편하게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의미는 좋지만 좀 이제 밥집도 멀고 좀 산에 타야 되는 그런 네. 곳에 있느냐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말에 뭐하지? 아 날씨 너무 좋은데 나들이나 갈까 하시는 분들 주변 여행지랑 또 엮여있는 성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또 함께 순례도 다니시고 꼭 우리가 또 산티아고 저 멀리 뭐 스페인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그 보통 지자체랑 같이 협의를 해갖고
0: 네.
1: 만들어져 있는 코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도 약간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신 분들은 많은데
0: 네.
1: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순례길을 안 걸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근데 걸어보시면은 어 여기도 산티아고 못지않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은 수원 쪽.
1: 네.
0: 거기 화성도 있고
1: 네.
0: 약간 이렇게 성당들도 그 코스 안에 얽혀져 있고.
1: 맞아요.
0: 주변에 또 맛집들이 많아요.
1: 맞습니다. 네. 그 화성 성곽길.
0: 맞아요,
1: 그쪽에서.
0: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쪽들 이렇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우정부교구에도 몇몇 이렇게 성지들이
1: 맞아요.
0: 있고 수도권뿐 아니라 정말 전국 곳곳에 이렇게 성지들 코스가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또 찾아가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증거자 육사님께서 신부님 경북 칠곡군 한티 가는 길 5구간이 참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이
0: 네.
1: 한티 가는 길 코스입니다.
0: 아,
1: 이쪽이 제가 상급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0: 네네네. 아,
1: 네.
0: 이 코스가 참 아름다운가봐요. 거기가
1: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0: 네.
1: 아름다운데 계속 산이 있습니다.
0: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멀리에 뭔가 정자 같은 게 보여요.
0: 네네네.
1: 설마 저기에 가진 않겠지 했는데
0: 네.
1: 몇 시간 지나면 저희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0: 자, 우리 한티 가는 길. 정말 아름답고 추천하는 구간인데요. 가시기 전에 이제 식사 든든하게 하고 가시고 약간 성지순례 내가 아 많이 가봤다 평범한 데는 싫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지혜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터프가이로 보이는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별님께서 우리 작가님이 성지 이미지를 그렇게 아름답게 담아내시나요? 덕분에 방 안에서도 순례 잘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곳 체크도 잘하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성지 순례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정말 영상미 있는 영상을 이렇게 좀 올려주시는데 이게 장비가 꽤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1: 네, 제가 그 사실 저는 그 사진 전공이 아니에요. 네. 사진이나 영상 전공이 아니라 경제학 전공이라서 네. 순례를 하면서 저는

0: 좀 약간 이 기시감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한번 와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리 보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갔다 와서 보는 게 좋을지 작가님이라면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걸 좀 추천하시나요?
1: 저는 가기 전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가기 전에 순례를 했을 때는 가서 볼 수 있는 게 달라져요. 모르고 나면 그냥 지나치는데 네네. 알고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미리 좀 예습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갔다 와서 봐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순례를 했고 가서 순례를 했고 돌아와서 한 번 더 돌이켜 보면서 순례라는 거라서 세 번 순례한 느낌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 가기 전에 좀 알아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블로그 글도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최신 정보들도 굉장히 그쵸. 올려주신 분들 네. 많아갖고 그러면은 가기 전에 한번 또 순례를 했고 가서 순례를 했고 그 촬영하고 와서 편집하잖아요. 편집하면 한 네 번 순례한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좋더라고요.
0: 이 정보를 알고 가면 좋은 게 사실은 이제 순례지에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벽에 붙어있는 조각인데 조각이나 보다 하고 사진도 안 찍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조각에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네. 경우도 있고 제가 분명 그 곳곳에 성지순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뭐야 내가 건물 하나 안 들어갔네.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0: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기 전에 우리 또 신신우신 빵지순례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함께하는 성지순례지기 우리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 너튜브 채널도 검색해서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731님께서 빵지순례 방송하는 날 오늘 요당리 성지순례간 수원 대례사 유치원 어린이들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유치원 어린이들도 성지순례 이렇게 갔어요 같이.
1: 요당리 성지가 네. 그 주변에 그 이제 십자가의 길하고 네. 목주기도의 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가운데 또 잔디밭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성모님께서 이렇게 또 손 벌리고 계시고 네네네. 아마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굉장히 즐겁게 네. 그렇게 순례할 수 있지 않을까.
0: 벌써 막 네. 상상이 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고 그 성모님의 네. 약간 품 안에서 함께 또 대잘대잘 떠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이 남는데요. 아 여기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지 말고 요당리 성지 가서 공개 방송할 걸 그랬어요.
1: 아 좋은 생각입니다.
0: 아, 유치원 아이들 좀 찍고. 네. 네. 미카엘라님께서 이민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순교자 성월 성지순례 기대가 많이 돼요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자 오늘 떠날 곳 어디로 떠날지 우리 작가님의 힌트를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실 그 한 2주 전에. 그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좀 아실 텐데. 네네네. 네 오늘 그래도 힌트를 드리자면 9월 그리고 서울입니다.
0: 서울. 네. 아마 2주 전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사실 예고를 살짝 해드렸기 때문에 어디로 떠날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9월 서울 그리고 2주 전에 갔던 곳에 이어서 라는 느낌으로 네. 이번 성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빵 방송 토크로 함께 오늘 떠날 성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지순례지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아주 신나고 아름다운 노래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로고송의 주인공이죠. 재즈 보컬리스트 혜원 에스텔의 노래인데요. 페이퍼 윙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재즈 보컬 문혜원 에스텔의 페이퍼 윙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또 성지순례 막 떠나고 싶네요. 이렇게 날아가고 싶은 종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고 싶은
1: 오늘 하늘과 또
0: 네, 딱 어울리는 네, 그런 노래인데 우리 8766님께서 혹시 한티 성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베드로 황님께서 갈매모 성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오지수 미칼라님께서 당곡의 순교성지라고 외치셨고 우리 김지혜님께서 명동성당의 뿌리라고 하시는 명례성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876년님 정답 해미읍성성지요 또 이렇게 이어주셨는데 정말 이러다가 전국에 있는 성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1: 네, 네. 그러네요.
0: 사실 정말. 그만큼 갈 곳도 많고 가기도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자 오늘 과연 어디를 떠날지 공개해주세요.
2: 네 오늘은 지난 그 9월 순교자 성호를 맞이해서 순교자 현장위원회와 함께하는 성지순례편 네. 그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2주 전에 순교자 현장위원회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9월의 동행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서울에 있는 1코스, 2코스, 3코스 중에 1코스만 돌아보고 끝났어요.
1: 네 맞아요.
0: 지난번에 예고로 아 저희 2, 3코스는 다음에 하시죠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그 2, 3코스를 이제 떠나보는 건가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과연 2, 3코스 남은 코스를 다 돌 수 있을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셨나요? 그러면 깃발 대신 빵 들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예! 자, 오늘 성순남과 떠나는 K성지순례 순교자 성월, 순교자 형화,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제 서울 순례길 중에 2, 3코스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번 1코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2: 네 지난번 1코스가 이제 명동 대성당에서 시작해왔고 가회동 성당에서 끝이 났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의 2코스 출발점이 어딘가요?
2: 네 오늘 시작을 가회동 성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0: 아 지난번에 끝났던 가회동 성당부터 오늘 출발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순남 작가님께서 좀 길게 걷고 싶으면 그냥 1코스부터 2코스까지 쭉 걸어도 좋다.
2: 맞아요. 붙일 수도 있어요.
0: 네.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 중간 다시 2코스의 시작점인 가회동부터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코스는 어떤 코스인가요?
2: 네. 2코스는 이제 생명의 길이라고 코스가 길지는 않아요. 5.9km인데 한 시간은 근데 네.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0: 5.9km면 뭐 한 시간이면
2: 네, 되지 그렇게 않아요? 생각되는데 제가 재보니까 2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중간에 그 성지나 성당에 들렸을 때 네. 순례하는 시간도 있고 네. 그리고 신호가 많아요. 서울 순례길의 특징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렇고 신호마다 쉬어가면서 이렇게 풍경도 봐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리는 편이에요. 네.
0: 거리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네. 여러분 여유 있게 좀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꿀팁을 하나 드리고요. 네, 또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2: 네, 이 생명의 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성지로 이렇게 좀 지정돼서 건물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터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아 그럼 뭐 1코스로 치면 예전에 무슨 뭐 형조터 네. 약간 이렇게 막 광화문 근처에 남아 있는 터들
2: 형조터가 이제 2코스에 들어가.
0: 아 그렇군요. 네. 내가 스포일러를 해버렸네. 그런 터들이 이렇게 2코스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2: 네 맞아요. 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네. 또
0: 네. 네. 2코스에 약간 코스 좀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볼까요?
2: 네 제가 2코스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회동 성당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광화문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광화문까지 걸어가면서 이 걸어가면서도 여기 중간에 또 유명한 카페들도 있고 네. 막 빵집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줄 엄청 서 있는 빵집들이 있다가 막 네. 아, 저기가 거기구나 이런 생각 좀 드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화문까지 걸어가고 나면은 그 광화문 앞에 저희 딱 횡단보도를 건너서 거기 바닥터에 사실 순례를 안 하시면 전혀 몰라요. 거기가 사실 예전에 그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네 이곳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10옥식을 하셨었어요.
0: 네네.
2: 그래서 그 10옥식을 했다는 10옥터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0: 표지석?
2: 그게 이제 맞습니다. 네네네. 표지석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거기 서서 찾아야지만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0: 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표지석 바닥에 있는 돌이라서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어떻게 찾으시면 쉽냐? 광화문 바로 그 문 앞에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횡단보도 바로 앞쪽 그 바닥에 있거든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어디야 어디야 라고 바닥을 잘 살펴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신부님 그래도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새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위치를 이렇게 또 사진 찍어 놓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쉽게 찾으실 수 있다. 네.
2: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거기 이제 벤치들이 있습니다.
0: 네네네.
2: 그 벤치들 사이에 형조토가 있어요. 여기가 더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네. 대부분 앉아 계십니다. 거기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신 분들이 있어갖고 거기를 이렇게 잘 보면서 비집고 가보면 형조토가 있어요. 그래서 요곳이 원래 그 광화문 앞쪽 자체가 조선시대 그 육조거리가 위치했던 네네. 곳이에요. 그래갖고 그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행정기관인 육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중에 하나로 여기 형조는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을 맡았던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 그 표지석을 사실 찾아보시면은
0: 네.
2: 무슨 도움도 되냐면은 대부분 저 사람 뭐 보고 있지 하면서 내가 보고 있으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0: 같이 이렇게 보는군요.
2: 네. 네.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그분들도 알게 되는 또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0: 네.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이제 계단들이 쭉 있거든요. 그 계단 살짝 옆
2: 맞아요.
0: 벽 쪽에 이렇게 또 있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0: 형조토가 있습니다.
2: 네. 거기서부터 쭉 이제 그 광화문 거리를 쫙 따라서 오다 보면은 이제 또 의금부터가 있습니다. 네, 의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시대 범죄 중대한 범죄를 다루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이쪽은 이제 범죄를 다루고. 근데 바퀴 시대 때 이런 천주교 신자들이
0: 네.
2: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저번 시간에 말했던 좌포도청 그리고 우포도청 그리고 이제 지방의 각 진영과 군현에서 문초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죄인들 주교 그리고 또 이제 신부님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급들은 의금부에서 이 국문을 받았어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요 위치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우측의 화단에
0: 네네.
2: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좀 찾기 쉬워요.
0: 네. 출구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2: 네. 네. 맞아요.
0: 이 의금부. 의금부를 압송하라 할 때 그 의금부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의금부 터가 또 앞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0: 지금 광화문 광장을 쭉 가로질러서 종각역까지 걸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전옥서터입니다.
0: 전옥서.
2: 네, 여기 또 이제 종각역 이거는 6번 출구 쪽 화단에 있는데요. 이 전옥서는 이제 형조 아래에서 감옥과 죄수를 관리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미결수들이 구류되는 곳인데 그 형조에서 신문을 받고 형이 집행되기까지 이곳 전옥서에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0: 구치소네요, 구치소.
2: 네, 맞아요.
0: 네,
2: 요즘 따지면
0: 네, 네.
2: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우포도청터가 나와요. 네, 그 포도청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경찰청인데
0: 네.
2: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렇게 나눠갖고 그 당시 이제 한성부를 서울이죠 관할했죠. 지금 서울보다 이제 좀 작은 단위겠지만요.
0: 네.
2: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대문역 있는 데까지 또
0: 쭉 걸어가야 가야 됩니다. 되는군요.
2: 맞아요. 네. 쭉 가야 돼요. 그리고 코스가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네. 않는데 네. 쭉 가면은 이제 경기 감영터가 있습니다. 들으면 왜 경기지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사실 경기도 도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의 서울과 예전과 다르니까요.
0: 크기가 한성과. 좀 이렇게 달랐던
2: 맞아요. 예. 네. 그래갖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조선시대 이제 외관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데 경기 감영을 여기가 이제 경기 관찰사가 있던 곳이었고 경기 지방의 신자들이 이제 서소문 밖에 그때 여기에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어서 이제 형벌과 문초를 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0: 네.
2: 예, 여기도 조금 여긴 표지석이 잘 안 보여요. 지하철 5호선 그 서대문역 3번 출구랑 4번 출구 사이에 차도 있는데
0: 네.
2: 표지석이 굉장히 작아갖고 여기 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0: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있으니까
2: 네네.
0: 아마 봄을 찾게 하는 느낌으로
2: 네 맞아요.
0: 이렇게.
2: 그리고 그 인도 쪽이 아니라 차도 쪽에 있는
0: 네.
2: 화단에
0: 아,
2: 있습니다.
0: 그래요?
2: 네. 네. 그래서 저도 한참 찾았던 기억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기로 갑니다.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까지
0: 네.
2: 가요.
0: 아, 서서문까지.
2: 네. 네. 그리고 여기 가는 길이 이제 중간에 이제 철도도 지나가고 해갖고 이제 외국인들도 사진 많이 찍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 여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지인데 그 서소문박 내거리가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0: 네네.
2: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죄인들을 공식적으로 처형을 하곤 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그 당시 여기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단일 장소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인과 복자가 탄생한 순교성지입니다. 그 천주교와 연관된 그 사형 중에 이제 사료를 통해서 이름이 확인된 분만 그 98명에 이르고요. 아,
0: 확인된 분만?
2: 네, 네, 맞아요. 이름이 확인된 분만. 그리고 이 중에 44위가 성인품에 오르셨고 그리고 27위가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그 역사박물관이 있어갖고 그 역사박물관과 함께 보시면 좋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지하에 또 이렇게 맞아요. 박물관이 지하에, 마련돼 있죠.
2: 예, 예전에는 네. 그렇게 그냥 탑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박물관이 있어서 같이 방문하시면 되고 그 말씀드렸듯이 순례 도장을 찍잖아요.
0: 네.
2: 예, 여기 역사 박물관을 찍는데 여기 가실 때 이제 또 시간을 또 잘 보시면서 네네네. 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0: 박물관 또 이제 운영 시간 있을 테니까.
2: 맞아요.
0: 네. 네. 그리고, 운영 시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2: 네. 여기 간 김에 그리고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게 그 성정화상 기념 경당이 있는데 이 경당이 작은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들어가 보면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0: 오.
2: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오르간이 있는데 그 오르간 소리도 좋고 그래서 네. 저는 미사 시간 맞춰서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0: 서서문 역사 박물관 안에 있는 네. 경당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경당에서 미사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도 손님 신부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 정말 분위기 너무 기도하기 좋게 꾸며져 있거든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미사도 한번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그리고 그 콘솔레이션 홀이라고 굉장히 거대한 홀이 그렇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그 9월의 동행 설명드릴 때 이 우리 마치는 미사가 여기 콘솔레이션 홀에서 늘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시면은 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홀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제대 위쪽을 보시면은 네. 거기에 이 순교자들의 유해가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네, 갖고 이형이, 이정이, 허계임, 남종삼, 최형의 유해가 거기 또 모셔져 있어요. 갖고 거기를 꼭 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0: 이 박물관 안쪽으로 내려가시면 콘솔레이션 홀이라고 하는 아주 큰 홀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쉽게 찾아가실 거예요. 그 홀 안에 들어가셔서 제대가 있으니까 중앙 쪽에 제대가 있으니까 제대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옆에 순교자들의 유해가 또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그 유해까지도 이렇게 함께 보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그 유해를 이렇게 거기다가 묻는 미사가 있었는데 축성 미사가 있었는데 네. 그 축성 미사 복사를 했었거든요.
2: 아~
0: 그 유해가 거기 바닥에 들어가는 장면을 네. 옆에서 제 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 꼭 가서 이렇게 그 앞에서 기도도 하시고 성지순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인데 이제 약현성당이 나옵니다.
0: 네.
2: 약현성당이 사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고딕 성당이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2: 네, 맞아요. 사실 그 삽을 푼 거는 명동성당이 먼저 폈지만 여기가 이제 규모도 작고 그리고 또 여기 명동성당은 또 여러 가지 또 만듦서 우여곡절이 있어갖고 시간이 좀 더 걸렸고 그래서 여기가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이제 교회 건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 그 서소문박 순교리 그 내거리 순교 성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지은 게 그래서 또 의미 있게
0: 맞습니다.
2: 지어진 네. 성당입니다. 그 약현성당에 도착하실 때 만약에 여기가 1, 2 코스를 한 번에 고르시면은 약현성당에 도착하시면 밤이에요.
0: 아.
2: 네. 그렇고 사실 좀 걱정하실 때도 있어요. 도착했는데 일단 도장을 찍고 가야 되는데 아, 걱정하실 그쵸, 수 있는데
0: 그쵸, 그쵸. 네.
2: 거기 그 안에 원래는 거기도 전시관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네네. 앞에 이제 도장이 있는데 여기 또 도장이 그 밤이 되면은
0: 네.
2: 그 밖에 야외 쪽에 네. 이제 경비실이 있어요.
0: 네네네.
2: 거기서 도장을 또 찍어 주십니다.
0: 아, 그래요? 그쪽에서 네. 찍을 수 있군요.
2: 네. 네.
0: 너무
2: 맞아요.
0: 걱정 안 하셔도 된다.
2: 걱정을 네. 안 하시고 네. 가셔도 됩니다.
0: 그러면 이 코스 생명의 길은 가회동에서 출발해서 약현까지 가는 그런 코스인가요?
2: 네, 맞아요.
0: 네.
2: 여기서 끝이 나요. 사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것도 번외 스토리인데 네. 저는 사실 그 약현성당 앞쪽에 식당들이 좀 오래된 식당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그쪽의 식당들도 한번 이렇게 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네. 네,
0: 또 약현성당 주변에 있는 또 맛있는 맛집들도 있으니까 성지순례 꿀팁으로 또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온 코스가 가회동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을 쭉 거쳐서
2: 네.
0: 종각과 서대문을 지나 서선문에 도착하는 코스잖아요.
2: 네, 맞아요.
0: 지난번 꿀팁에서 도장을 어디서 찍어야 될지 미리 찍을 건 확인하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 네.
0: 광화문과 종각 쪽에 터들은 사실은 도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2: 네, 맞아요.
0: 그 도장들은 어디서 찍고 가야 되나요?
2: 그래서 그 도장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종로 성당에서 찍어야 되는 도장들이 있고 네네. 또 명동 성당에서 찍어야 되는데 명동 성당 도장이 아니라 네. 거기 보면은
0: 서울
2: 맞아 역사관이 네네. 있어요. 네네네. 서울대교구 역사관에 가서 거기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역사관이 문을 닫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 저번에 보니까 그 옆에 그 교구청 들어가는 네네. 경비실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도 또 찍어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 시간이 그 지난 다음에는. 네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만약에 우연히 또 시간이 쉬는 날이야. 네. 그러면은 역사관이 쉬는 날이면 거기 가서 또 받아도 되니까.
0: 공간에 가서 한번 네. 문의를 또 해보시는 맞아요. 것도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도장을 찍어야 될지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2: 맞아요.
0: 이걸 막 이렇게 적어놓으실 필요는 없고 순례자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어디서 찍으세요를 확인하시고 도장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우리 순례를 마치고 이 축복장을 또 이렇게 주시는데 네네. 그 미사가 이제 9월 20일 주일에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에서 있을 예정이죠.
2: 네, 맞습니다. 네. 순교자 성어를 닫는 미사이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0: 정말 성지순례 열심히 하시고 네네. 또 즐기신 분들 이렇게
2: 맞아요.
0: 그 미사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시면 축복장 어떻게 받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 여권의 도장을 다 이렇게 모으시고 완주한 여권을 제출하시면 축복장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교자 성어를 닫는 미사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9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또 있으니까요. 많은 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으면

0: 좋겠네요. 벌써 이제 예정 인원을 보니까 3,000분이 넘게 오실 거라고.
1: 네, 그래갖고 그 자리를 진짜 그홀 밖에까지 다 깔아요.
0: 네,
1: 네,
0: 와.
1: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일찍 오신 분들은
0: 네.
1: 한 11시부터 축복장 받으려고 이제 저 내려고 줄을 서 계십니다.
0: 3시에 미산대. 네,
1: 네, 그래갖고 그 보면은 줄이 쫙서 있고 또 그 앞에서 이게 축복장이 그냥이 아니라 거기서 또 실제로 그 글씨를 써주시거든요.
0: 네네네. 아,
1: 캘리그라피.
0: 그래요?
1: 네, 그래갖고 이름을 그렇게 써주시니까 그 받으시는 분들이 더 의미를 또 거기서 찾으시는
0: 아,
1: 것 같더라고요.
0: 그냥 다 똑같은 축복장이 아니라 내 이름을 써주는
1: 네,
0: 축복장이군요.
1: 맞습니다.
0: 아직 여러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한 이틀 남았잖아요. 아직
1: 네, 아직
0: 18일이니까.
1: 많이 남았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여러분
1: 그리고
0: 할수 있습니다. 네.
1: 네, 이번 또, 또 주말도 있고, 그리고 또잘 하면은, 이게 근데 추석 연휴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0: 네네.
1: 네.
0: 여러분들 이꼭 사실 저희가 축복장 받고 도장 찍는 게뭐 원래 목적은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도구.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고 성지순례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잘 담아가지고 성지순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직 순례도장 못 찍으신 분들 금토 또 부지런히 완주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9월 안에 완주하셔도 축복장 이후에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이 연휴 또 남은 기간 동안 9월 순교자 성월 동안 성지순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 동행 또 순교자 현양의원이와 함께하는 성지순례니까요. 또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2코스까지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회동에서
1: 네,
0: 서성문
1: 그리고
0: 약현성당까지
1: 약현까지였죠. 네.
0: 이렇게 가봤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저희 3코스를 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연의 살다 보면.

0: 차지연의 살다 보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 씨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K 성지순례 오늘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지난번에 이어서 천주교 서울 순례길 2코스까지 돌아봤는데요. 우리 지구사랑님께서 봄을 찾게 하는 기분이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지혜님께서 나도 직접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 2코스에 이어서 3코스도 부지런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3코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1: 네, 3코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약현성당에서 다시 시작을 해갖고 끝나는 부분이 삼성상선 성지예요.
0: 아, 기네요.
1: 네, 근데 약간 이 코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1: 그 3코스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일치의 길이라고 해갖고 29.5km인데
0: 네.
1: 근데 이제 사실 도보는 20km이고
0: 네.
1: 나머지 10km는 차량으로 가는 곳이에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하면서 가시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가장 또그긴 성지순례길입니다.
0: 약현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죠?
1: 네, 약현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제 단곡의 순교성지까지 가게 돼요. 그 이제 단곡의 순교성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소문 밖 내거리랑 세남터에 의해서 그세 번째로 많은 순교성인을 탄생시킨 순교성지입니다.
0: 네.
1: 그렇고 이곳에는 이제 9분의 성인과 1분의 성인이 그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네. 그 9분의 복자와 1분의 성인이 이곳
0: 네네. 네.
1: 단곡에서 순교를 하셨고요. 특히 단곡의 순교성지가 이 최양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복자가 순교한 곳이라서 이제 어머니의 성지라고도 불리게 돼요.
0: 그렇죠.
1: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아파트 사이에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0: 성지가요? 네.
1: 맞아요. 근데 가보면은 오, 아파트 안에 이런 성지가 있어?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굉장히
0: 네.
1: 아름다운 성지입니다.
0: 네. 약현에서 단곡에. 단곡에 사실 많이들 가시니까요. 단곡에를 지나
1: 네,
0: 어디로
1: 이제
0: 갈까요?
1: 그다음에 이제 세남터 순교성지로 갑니다.
0: 세남터. 아, 유명한 성지들이
1: 네,
0: 좀 이렇게
1: 굉장히
0: 이어지는군요.
1: 유명하죠. 맞아요.
0: 네.
1: 세남터 같은 경우 이제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재인들의 처형장으로
0: 네.
1: 사용되었고 그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최초의 외국인 사제 그 주문모 신부님을 시작으로 해서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를 거치면서 김대건 신부님을 그리고 또그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성직자 11명과 교회 지도자 3명이 이곳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0: 네.
1: 사실 이곳은 사실 그 성당이 굉장히 성지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0: 네,
1: 건물이.
0: 맞아요.
1: 예, 지나가다만
0: 모양이.
1: 많이
0: 네.
1: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와 이렇게 지붕으로 되어 있는
0: 네.
1: 모습들. 갖고 꼭 가보시면은 안에까지 그 안에 성당 대성당까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성인들의 유해가 그 유리관 속에 잘 이렇게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세남터 역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미사도 드리시고 뭐 서품식도 하시고 이렇게
1: 맞아요.
0: 방문을 하시는 곳이니까 쉽게 찾아가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단곡에와 세남터를 지나 다음은 또 어디로 갈까? 왠지 예상이 되는데.
1: 네,
0: 네.
1: 이제 우리 절도산
0: 그렇죠.
1: 성지까지
0: 네.
1: 갑니다.
0: 거의
1: 근데
0: 세트
1: 여기가
0: 메뉴죠, 거의.
1: 맞아요.
0: 네.
1: 여기가 근데 굉장히 길어요.
0: 네. 한 1시간 걸어서
1: 맞아요. 여기가 굉장히 그긴 시간 동안 그래갖고 여기를 걸으시면서 진짜 순교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쯤 되면 또 힘들기도 하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절두산 성지에 가게 되는데 여기가 사실 그 절두산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에가 머리를 치켜든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병인박해 때 이곳에서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의 목을 잘라서 처형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는 산이다.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0: 네.
1: 네,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이 안에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가시는 걸좀
0: 맞습니다. 네.
1: 추천드려요.
0: 성지 자체도 좀 넓어요.
1: 맞아요.
0: 네.
1: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보하실 때는 짧게 가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따로 한번 그리고
0: 네.
1: 저희도 한번 따로 한번 또 이야기를
0: 네.
1: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0: 안에 박물관도 있고 뭐 성전도
1: 맞아요.
0: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볼거리들이 많아서 성지 순례 목적으로 들리시는 분들 뭐 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다음을 또 가시려면 부지런히 가셔야 됩니다. 네.
1: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고산 성지로 갑니다.
0: 노고산
1: 네,
0: 아
1: 여기는 그좀 새롭게 서강대학교 안에 있어요.
0: 네네네
1: 갖고 서강대학교 안에 성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처형장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순교자들의 유해가 잠시 머물다 가셨던
0: 네네
1: 곳이에요. 갖고 그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세 분의 현양비가 이곳에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노고산 성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 곳이 그 용산 예수성심학교예요.
0: 아.
1: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은 성심중학교, 성심여중, 성심여고가 있는 곳인데
0: 네.
1: 그 안에 이제 성당이 있죠. 성당인데 여기는 평일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0: 맞습니다. 학기 또 있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네. 그래서 평일날은 밖에서 이제 도장을 받으시고 이제 안으로 이렇게 눈으로 성당은 보실 수 있어요. 네네. 밖에서 보시고 이제 지나쳐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게 이제 외곡의 성지입니다.
0: 외곡의.
1: 네. 네. 여기 좀 특이하죠. 여기는 사실 그 서울 교구가 아니라 서울 안에 있지만 네. 네, 군종 교구입니다.
0: 오.
1: 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국군 중앙성당이 있고.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여기 외곡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와현, 와서현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기와 벽돌을 구워서 공급하던 와서에서 유래된 네. 그 지명이에요. 그렇고 그 이곳에서 만든 벽돌을 명동성당, 그리고 약현성당, 그리고 그 용산 예수성심학교 거기를 지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0: 이 벽돌들을 가져가서.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곡의 성지까지 가면은 거의 이제 걷는 게 끝이 나요. 걷는 게 끝이 나고 여기부터 이제 차량으로 네. 상성산 성지까지 갑니다. 이 발음 좀 어려운데
0: 삼성삼
1: 네. 상성산 성지
0: 삼성삼성산
1: 성지 네. 아, 네. 네. 기억이 좀 남기 남시겠네요.
0: 관악구에 있습니다. 네,
1: 네
0: 관악구에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네, 거기까지 네.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차로 가야 되니까 네. 저는 사실 순례 드릴 때 팁이 여기는 산 위에 있는 성지라서 여기를 아침에 찍고 와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성지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를 먼저 찍고 와도 되고 나중에 가셔도 되고. 그 여기 같은 경우 가보시면은 그 산속 등산로에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 걸어가야 돼요, 좀.
1: 맞아요. 그래서 그 차를 갖고 가셔도 무조건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서 올라가시면은 거기 이제 기에바케 때 세남토에서 순교하신 앵베르 주교 그리고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세 분의 성인이 그 묘가 있는데요. 여기에 58년 정도 네. 이곳에 이제 모셔져 있었어요.
0: 있다가,
1: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쯤 가시면은 이제 마무리로 이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요. 거기 앉아서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네, 만나고.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0: 3코스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3코스가 이제 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순남 작가님께서도 추천해 주셨지만 내가 몸이 좀 안 좋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꼭 다 걸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간에 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한강길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를 또 이렇게 맞아요. 이용하셔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나의 어떤 편안한 그런 마음과 이 성지 순례하는 그 기도로 3코스를 이렇게 완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지난번에 못 가봤던 천주교 서울 순례길 2코스와 3코스를 알차게 따라가 봤는데요. 신부님, 제가 그 코스들 각자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신신우신이 빵지 순례에서 사실 다 한 번씩 다뤄봤던 그런 장소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순남 작가님 또 너튜브 채널 안에도 가는 방법, 또 이렇게 도장 찍는 방법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2코스, 3코스 부지런히 가봤는데요. 함께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그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저번에 그 2주 동안 조금 뭐 답답한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0: 네. 우리 성순남 베드로, 이민호 베드로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또 맛있는 빵지 순례 떠나봤고요. 9월 순교자 성월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우리 작가님과는 10월 달에 또 맛있는 빵지 순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번 한 주 아주 부지런히 달려온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게 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또 돌아오는 주말과 주일에는 주님의 생명의 빵까지 잘 챙겨 드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 다시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과연 어떤 분일까? 소문으로는 아주 멀리 이태리에서 손님이 또 오신다고 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끝곡으로 최진욱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지금 흐르고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불금으로 불리는 오늘, 혹시 아침에 옷장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환절기라는 이름으로 여름과 가을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일단 금요일이면 항상 옷장 앞에서 서성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의 마지막을 향해 가기도 하고 또 퇴근 후 약속이나 저녁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말을 앞두고 괜히 마음도 들뜨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눈에 보이는 옷도 좋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마음을 입어보면 어떨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맞는 배려라는 옷을 입고 필요한 곳에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함을 걸치고 또 하느님 앞에선 늘 겸손이라는 옷을 입는 거죠. 조금은 가볍게 하지만 마음만은 멋지게 그렇게 차려입는 오늘은 9월 18일 연중 제14주간 24주간 금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Angels of Rivera 나탄 존스턴의 Put Your Love on Me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저는 오늘 분홍색 긴팔 셔츠를 입었는데요. 하늘이 흐리니까 분홍색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는 순백의 신부에게 민폐가 될 수 있는 흰색은 피하고 또 장례미사에 갈 때는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검은색이나 차분한 무채색의 옷을 입고 또 성탄, 연말이 다가오면 빨간색이나 초록색, 평소 입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화려한 색의 옷으로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날의 장소, 시간, 상황에 맞춰 옷을 선택하는 걸 요즘 TPO에 맞춘다라고 하죠. Time, Place, Occasion, TPO. 그런데 좀 특별한 드레스 코드도 있더라고요. 내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봉헌되는 9.19 기후정의 행진 천주교 거리미사에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붉은색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가톨릭 기후행동 고문을 지내신 전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을 비롯해서 미사에 참례하는 신부님들도 모두 붉은색 제의와 영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례에서 붉은색은 성령 강림이나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색깔인데 기후위기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 또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세계를 사랑하겠다는 이 결심이 붉은색 드레스 코드로 눈에 보이는 약속을 한 것 같죠. 이렇게 옷에 색을 하나 더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선명한 색을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선명한 정답에 센스 가득한 오답을 더하는 시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는 주일 우리는 붉은색 제의를 입으신 신부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바로 이분들 대축일이기 때문인데요.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니였던 1984년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103위 순교자들을 시성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9월 26일에 지냈던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서 이분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일은 무슨 대축일일까요?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번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대축일. 3번 성당 주일학교 언니 오빠 형 친구들 대축일.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에 5답 더 만들어주신 분 뽑아서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또 10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참여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초대권 두 장을 드립니다. 유치원, 예비초등학생,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공연인데요. 공연 중간에 아이들의 배우와 게임, 체험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10월 9일 금요일 11시, 2시, 4시 반, 10월 10일 토요일 11시 공연입니다. 손주와 자녀와 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도 10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재 시각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신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선물이 아주 풍성하죠? 자, 퀴즈 안 잊으셨죠? 이번 주일은 누구 대축일인지 손가인 동행 들으면서 받아볼게요.

송가인 동행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긴 정답이었죠. 그럼에도 윤세호님 정답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하고 쭉 타.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 문자 보면 다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저를 감동시켜주신 0407님, 그리고 갓길을 세우신 우리 엘리사벳님께 정답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단팥빵 받아가실 5단 문자도 뽑아보겠습니다. 8240님, 성가와 기도와 반가운 교우들. 아, 이게 우리가 주일에 또 성당에 가는 이유죠. 주일에 교중미사가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일을 축제처럼 기쁘게 보내고 계시죠? 멋진 오답이었어요. 5268님, 주일만 되면 다이어트와 야식과 흔들리는 결심들 대파티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 좀 건강식 챙겨 먹다가 주일만 되면 이게 다 흐트러져요. 뭔가 좀 특별한 날, 또 주말 이러니까 왠지 더 맛있고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맞죠? 그래도 뭐 하루는 괜찮지 않을까요? 않겠죠? 2887님, 미사와 봉사와 뒤풀이들 예정돼 있습니다. 아, 솔직히 이게 현실이죠. 이제 주일 아침에 미사 보고 나와서 뭐 카페나 뭐나 이렇게 맡으신 봉사하고 또 봉사 같이 하신 분들이랑 뒤풀이하고 그러다 보면 주일이 끝이 나요.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치만 뿌듯해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하루를 보냈다. 맞죠? 우리 8240님, 2887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우리 행복가족들의 오늘 드레스 코드는 무엇인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랜만에 이 노래 들을까요? 메간 트레이너, Made You Look.

메간 트레이너 메이줄룩이었습니다.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오늘 나의 드레스 코드, 대건안드레아님을 저는 아직까지 반팔이에요. 이번 주말 강릉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반팔, 긴팔 다 챙겨야겠죠? 그럼요. 바닷바람 무시 못하기 때문에 외투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요즘 일교차도 크잖아요. 저녁에 또 챙겨 입으셔야 되니까 외투 챙기시고 색깔이 있다면 바닷가에선 쨍한 하늘색 코발트 블루

블루와 흰색 이런 게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코디 예쁘게 해서 즐겁게 다녀오세요. 3400님, 저는 막장 룩이요.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 집에서 자고 서울 가기로 했거든요. 짐을 최소화하려고 트레이닝복에 구두 신고 갑니다. 트레이닝복에 구두? 요즘 약간 양말에 샌들 이런 거는 뭐 그것도 패션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트레이닝복에 구두, 상당한 패션 패러 아닌가? 근데 이해는 됩니다. 예, 물론 그 하객룩은 챙기셨겠죠? 근데 신발을 또 들고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막장룩 맞네요. 3576님, 엄마가 춥다고 반팔 입지 말라는 거 마음대로 반팔 입고 나왔는데 춥네요. 근데 가방 열어보니까 그새 카디건을 넣어두셔서 그거 입었어요. 저 학생 아니고 37세 성인입니다. 참 엄마들의 어떤 추울까봐 따뜻하게 입으라는 이런 걱정어린 잔소리는 나이가 몇이든 50이 돼도 70이 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근데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춥잖아요. 보세요. 그쵸? 아, 그것까지 예견하시고 카디건을 가방 안에 넣어두시는 이 엄마들의 지혜 겸허해지네요. 6701님, 오늘 드레스 코드는 꽃무늬 원피스예요. 그래서 왜 봄도 아닌데 꽃무늬지 했더니 여름 옷 드라이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고 있습니다. 아, 이거 괜찮네요. 맞아요. 이제 다 드라이하면 또 꺼내 입기 좀 그렇잖아요. 아, 지금 아마 이렇게 여름 옷, 봄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뽕을 뽑고 이렇게 드라이해서 이제 옷장 속으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님, 저는 항상 운전 중이라서 편하게 입는 편이에요. 인견으로 된 연한 핑크 블라우스와 베이지 바지 입고 있어요. 오, 예쁘겠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핑크와 뭐 블랙 이렇게 매치를 많이 하는데 핑크와 베이지, 왠지 좀 색감을 아시는 분 같달까요? 오, 사진도 보고 싶은데 참을게요. 아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생방송 인증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많네요. 여러분 아시죠? 샵 0931번 주파수나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나 CPBC방 어플 지금 시각과 함께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담 선물 3576님께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피정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찻집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피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찻집 로고송을 통해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반가운 분들이죠. 상큼발랄한 목소리가 기분 좋은 코이노니아의 강소희 데레사 단장님, 박예린, 라우렌시아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유, 한 달 만에 또 다시 뵙게 됐는데 그 사이에 계절이 바뀌었죠.
1: 네, 이제 단풍나무에 살짝.
0: 그래요?
1: 세입 정도 빨간 물이 들고 있더라고요.
0: 네,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1: 맞아요. 가을 이렇게 냄새도 막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가을 냄새. 네. 이 가을 어떻게 맞으셨어요?
1: 저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차가워져서
0: 네.
1: 피부 이제 레이저 시술도 좀 하고.
0: 아하.
1: 네, 성당에서 또 큰 일을 맡겨주셨던 자모회장 직도 함께 마무리하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가을은 역시 레이저 시술이죠.
1: 네, 시술의 계절이 왔습니다.
0: 맞아요. 환절기 피부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네,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네. 자모회장도 고생 많으셨네요.
1: 네,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0: 네.
1: 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이제 좀 남게 된 것 같아요.
0: 네. 또 이런 마무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라우렌시아 자매님은요?
2: 별 게 없어서
0: 네.
2: 난감하네요.
0: 그럴 수 있어요.
2: 근데 이제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바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병간호를 하면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0: 또 아이들 환절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네.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2: 네, 지금 또 독감이 또 유행하는 중이라서 요즘 학교에서도 저희 아이들 반에 몇 명이 지금 벌써 독감이 걸려서 학교를 못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2: 네.
0: 아,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맞으셨어요?
2: 저희 아직 그 시기가 안 돼서 그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0: 아, 네네네. 네,
2: 그래서 이제 1차 접종 다 우선 하고 그 후에 저희는 맞을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또 모기 생명이신데 관리 잘하시고요.
1: 네, 오늘도 모기 아침부터 칼칼해가지고
0: 어머나 안 돼요.
1: 방송
0: 안 돼요.
1: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0: 아유, 또 그 와중에 근데 방송을 생각해 주시고
1: 드리고 왔습니다.
0: 아유,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 꺼내서 오랜만에.
1: 맞아요. 마스크 꼭 껴야 됩니다.
0: 맞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아, 이렇게 우리 코에노니와 함께 오늘 노래해드리리 함께 할 텐데 인별그램에 보니까 요즘 뭐 고인물 시리즈가 이어지던데 어떤 콘텐츠인가요?
1: 아니, 제가 이제 심심해서 하나 쇼폼을 올렸는데
0: 네.
1: 아니, 이게 그럴 내용이 아닌데 또 떡상이 되면서 주님의 알고리즘에 이제 여러 신자분들께서 탑승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성가대를 이제 한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주일학교 시절부터 한 2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1: 네, 나이가 벌써.
0: 네.
1: 근데 이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성가를 이렇게 부지런히 불렀는데, 그래도 모르는 성가가 되게 많았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아는 이런 오랜 성가들을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실까 해서 이 노래 제목 아는 사람 고인물 이러면서 제목을 빼고 반주만 네. 이렇게 올려봤거든요. 근데 제 29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40년이 넘었다고 하시고
0: 우와.
1: 진짜 저는 고인물의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예전부터 오래 찬양 봉사를 해주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딱 첫 음만 듣고 저는 전주만 듣고 바로 맞췄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로 함께 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온라인 상으로.
0: 네.
1: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정말 좋은 성가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지만 예전 성가들을 또 들으면서 주일학교나 청년의 시절을 많이 이렇게 추억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저도 그렇고요.
0: 네. 저 원래도 노래라는 게 좀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힘이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이런 성가는 신앙의 뜨거움까지 다시 좀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오늘 그런 고인물의 위력? 더 무르익은 저력! 저력을 오늘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2: 네, 이번 주제는 추억의 띵곡이라는 건데요.
0: 네.
2: 띵곡이란 말은 그 명곡의 명이라는 글자가 띵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0: 그래서 띵곡이에요? 저 몰랐어요.
2: 네. 명 이렇게 띵곡 이렇게
0: 아, 그렇구나.
2: 처럼 보여서 그래, 그래서 띵곡이라고 쓰이는 거거든요.
0: 네.
2: 근데 저희끼리 이제 성가를 정하다가 우리 이 성가 예전에 진짜 많이 불렀는데 하면서 정해진 주제거든요. 그래서 전주만 들어도 예전의 모습들과 추억들이 떠오르는 성가들을 골라보았어요. 각자의 추억은 다 다르지만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전주만 들으면 예전 그 시절로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0: 재밌겠다. 추억이 띵고. 그러면 만약에 전주만 듣고 이거 이 곡이다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자동 고인물 되는 건가요?
1: 네. 고인물 인증 되십니다.
0: 우리 오늘만큼은 고인물을 좀 좋은 표현으로 네.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첫 곡을 제목을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1: 방금 말할 뻔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0: 그 어떤 네. 곡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1: 이 곡은 그 이형진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30년 전 겨울 어느 날 우연히 참가한 피정 중에서 강의를 듣다가 은총과 영감을 동시에 받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성가를 써내려갔다고 하시는데

0: 같은데요. 행복 가족 여러분들도 혹시 이 노래 전주 몇 소절만 들어도 바로 과거의 어떤 순간들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한번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 보실까요?
1: 추억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노래 제목 맞춰 주셔도 좋고 그 추억 함께 나눠 주세요. 이 노래입니다.

0: 제가 리허설 때도 느꼈는데, 왜 평가는 아니지만 코인오니안에 오실 때마다 되게 실력이 점점점 좋아지세요?
1: 떠날 때가 됐나요?
0: 아, 무슨! 아니, 오실 때마다 정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느껴져요. 두 분,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막 피부도 이렇게 막, 완전 뽀얗게 완전 윤광이 막 흐르시고.
2: 레이저의 효과가
0: 아,
2: 이제
0: 그런 건가?
1: 소개시켜 드릴게요.
0: 이따가 좀
1: 네.
0: 알려주세요. 아무튼, 아, 전주를 듣자마자 나는 고인물이구나 했습니다.

0: 탑승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나는 고인물이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삼남매 아빠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명곡이죠. 네. 옛날부터 피정 때 진짜 많이 불렀어요 하셨는데 제목이요?
0: 내 생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1: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배고프다님, 안녕하세요. 고인물입니다.
0: 정... 아, 성이 고씨고.
1: 아, 인물님. 정답 내 생애 모든 거 맞춰주셨고 또 윤세호님 두 분 목소리가 예쁘세요. 화음도 멋지십니다. 아주 환상적인 라이브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참 이 노래. 아, 저는 이 노래 들으니까 주일 학교 때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수화로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0: 이게 수화가 있어요?
1: 있었어요. 다 까먹었지만 뭘 네. 했어요. 두 분은 이거 부르면서 어디로 떠나셨어요?
2: 저는 한 15년 전 소희와 같이
1: 그때도 같이
2: 네, 노래하던 시절로 잠시 돌아갔다가 왔습니다.
1: 어머나.
2: 저희가 성당 2층에 성가대석에서 노래를 하다가 네. 피아노 전원선이 빠져가지고 갑자기 미사 중간에 무반주로 미사를 하게 노래만 하는 상태로 미사를 하기도 했었고 네. 특송을 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둘과 이제 남자 아이 둘과 정말 미사 직전까지 한 10분 전까지 저희끼리 4부 특송을 준비하다가 네. 결국 안 돼서 갑자기 2부로 하기도 한 그때의 시절로 잠깐 돌아갔다가 왔습니다.
1: 진짜 추억을 일으키는 띵곡 맞네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시니까 우리 방송 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맞죠? 이 코드가 빠져도.
0: 많은 일들이 스쳐가네요. 29년의 세월이.
1: 아, 달련이 된 코인이네요.
0: 네. 아, 저 예전에 좋네. 그 성당에서 반주할 때 이제 어린이 미사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때 네. 또 반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나와야 되나 하면서 이제 신부님 파트를 딱 쳐드리면 네. 신부님께서 이제 미사를 직접 하시다가 소희야 지금 아니야.
1: 어머머머머.
0: 이거 다음이야.
1: 미사 중에요?
0: 네. 그때 막 땀 엄청 흘리고.
1: 제가 지금 생각해도 멋있겠답니다.
0: 그런 시절들이 있어 왔기에.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1: 아, 또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군요.
0: 네,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실수들과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1: 참 하느님께서 네. 우리 생애의 모든 걸 잘 알고 네. 이렇게 살펴주고 계시네요. 정말. 우리 8814님도 청년성가대 하면서 많이 불렀던 곡이네요. 풋풋하당 하고 아유 덕분에 이렇게 다들 추억이 떠올려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내 모든 생애에 함께 하시면서 문득 나를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그쵸. 또 아니면은 계속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늦게 알아차릴 때도 있는데 맞아. 두 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2: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첫째가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네. 청년회나 이런 활동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씩 청년회나 뭐 성가를 부르러 와줄 수 있냐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그런 도움이 들어올 때 도움 요청이 들어올 때 네. 부르심이라고 느끼게 돼요. 이제 나이가 마흔인데 아직까지 찾아주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네.
1: 이렇게 행복한 차츠까지 오시게 된 것도 다 주님의 부르심이겠죠?
0: 맞습니다.
1: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데레사 자매님은요?
0: 저는 부르심을 굉장히 늦게 알아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맡을 사람이 없어 도와줘 뭐 이러면은 왜 저에게 또 맡겨주세요 네.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하고 이랬는데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 이제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노래할 자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주님이 이렇게 계속 부르시고 계셨는데 내가 이제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껴집니다.
1: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미래만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도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참 언제가 됐든 그렇게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주파수를 맞춰보니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시던가요?

0: 네, 저희가 이번 성과를 정하게 되면서 이형진 가브리엘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1: 네.
0: 그 이형진 가브리엘 형제님도 내 생애의 모든 것이라는 곡을 발표하고 나서 3년 동안 찾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낮은 자 되게 하신 주라는 곡을 발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욕심도 있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가를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파수를 이제 좀 맞추고 나니
1: 네.
0: 성가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저의 뭐 별다를 게 아닌 달란트가 주님의 도구로 잘 쓰일 수 있게 늘 미사 전에, 찬양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1: 좀 찬양사도로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0: 맞습니다.
1: 싶어요. 네. 좀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부르고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 마음까지 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우리 데레사 자매님은 어떠세요?
2: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뭘잘 해내야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노래도 잘 해야 되고, 봉사도 결과가 완전 만족스럽게 잘 돼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잘하는 것보다, 잘 해내는 것보다 그 과정도 중요하고, 또 내가 할수 있는 걸 기쁘게, 그 과정을 엄청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함께 하는 분들이랑 행복하게 잘 내어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부담도 같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자리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드려서, 점점 주님께로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 들어요.
1: 아유, 이렇게 나 자신은 낮추고 이렇게 도구로 쓰이려는 우리 코이노니아 노래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곡좀 부담되시겠는데요? 아주 겸손하게 불러주셔야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네, 이 곡은 원곡은 호주의 제프 블럭이 작사 작곡했고, 힐송의 1990년대 예배 음악을 통해 알려진 곡인데요.
1: 네.
0: 개신교에서 주로 불렸고 가톨릭 성가에 수록되면서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곡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로 이루어진 곡인데요. 멜로디가 쉽고 아름답습니다. 행복 가족 여러분들도 두 번째 수영여행에 함께 가보시죠.
1: 네. 곡 설명만으로는 어떤 곡인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바로 맞히는 분들이 계실지, 많으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0: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 제가 막 고백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달달한 노래였습니다. 아,
1: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고인운이야. 아, 근데 저는 고인물에서 탈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목이 뭔가요?
1: 제목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었습니다.
0: 그러군요. 우리 행복가족들 바로 알아채셨을까요? 대건안드레아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맞는지 모르겠네요
1: 맞았어요.
0: 하면서도,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4941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 애정곡입니다. 이렇게, 역시 잘 아시네요.
1: 고인물 인증해드리겠습니다.
0: 네, 고인물. 오늘 고인물 좋은 표현이에요.
1: 네, 초고인물로 인증해드리겠습니다.
0: 또 야옹양양이는 제주도 금악성당에서 수도원 수도자분들이 불러주셨는데 정말 감명 깊었다고 앞에 계신 신자분은 흐느껴 울더라고요. 또 이런 추억도 나눠주셨네요. 코이나뉴아도 예전에 이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1: 네, 저희 자주 불렀어요.
0: 아, 그렇군요.
2: 거의 입단곡 아니면 파견곡으로 정말 많이 불렀던 성가입니다. 네.
0: 좋아요. 저도 이제 자주 듣게 될것
1: 네,
0: 같습니다.
1: 너무 좋은
0: 네.
1: 곡이에요.
0: 근데 참 이렇게 하느님께 고백을 사실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감사할 일, 또 내가 하느님의 딸로서 뿌듯하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도로 하지 사랑한다는 고백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세요?
1: 우리 유교 문화가
0: 네.
1: 있잖아요.
0: 유교걸들이라가지고.
1: 네, 유교결이에요. 경상도, 대구.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큰데 표현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사랑해라는 단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하려고 하지만 결국 마음은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거창하게 막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 조용히 이렇게 다가가서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느낌으로 속삭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0: 하긴 때로는 그냥 머물고
1: 네.
0: 같이 있기만 해도 그게 사랑 고백이 될 수도
1: 맞아요.
0: 있으니까. 그럼 라우렌시아 자매님은 하느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좀 하세요?
2: 사실 저도 그렇게 하느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는 하느님이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0: 나 맞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2: 네.
0: 해주세요.
2: 도와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0: 맞아요.
2: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런 성가를 통해서, 성가를 부를 때는 그래도 조금 진심을 담아서, 하느님, 나 이렇게 당신을 위한 노래를 하는데,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노래 안에 제 마음을 담아서,
0: 아, 그거 좋네요.
2: 사랑합니다라는 말 대신 그냥 노래로 알아주세요. 이렇게
0: 네.
2: 얘기하는 편입니다.
0: 아, 그거 좋네요. 맞아요. 뭔가 감사합니다 말고 또 다른 좀 고백이 필요할 때이 노래를 직접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그런 면에서 찬양사도들은 이런 점이 축복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 맞습니다.
0: 네. 참 오늘 우리 코이노니아 덕분에 뭔가 이런 추억도 떠올려 보고 또 잊고 있었던 어떤 나의 마음, 하느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곡 어떤 곡이죠?
1: 마지막 곡도 정말 많은 신자분들이 오래전부터 사랑해 오신 노래인데요.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게 해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억을 꺼내본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과연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끝까지 귀 기울여서 잘 맞춰주시고요. 오늘 이 추억의 띵곡, 성가 버전. 이거 되게 콘텐츠 괜찮은 것 같아요.
1: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새로운
0: 네.
1: 노래 많이
0: 아,
1: 챙겨오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역시 코이노니아 콘텐츠는 진짜 좀 아이디어 뱅크인 것 같아요. 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코이노니아와 인사 나누고 마지막 곡 들을게요. 지금까지 노래해드리리 추억의 띵곡 코이노니아 강소희 드레사 박예린 라우렌시아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코이누니아가 노래해드린 마지막 추억의 띵곡은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였습니다. 우리 4941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는 고인물이 확실하네요 하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도 이곳까지 맞추면 찐 고인물인 거죠? 하시면서 잘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또 준호아빠님,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 윤세호님도 앵콜 앵콜 다음 달에 또 와주세요 하셨는데, 또 오실 수 있게 또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노래해드릴 참여 선물은요, 우리 빵통 남겨주신 야옹양양이님 그리고 4941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성가 들으면서 하느님과의 추억, 하느님의 사랑도 떠올려 보시고 또 하느님께 성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두쉐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소라의 쉼으로 2부 문을 아주 분위기 있게 열었어요. 2998님, 문제님 오늘 거울 보고 아, 나 오늘 좀 섹시한데 하신 건 아니죠? 100% 그랬을 거예요. 진짜. 100%다. 본인이 굉장히 만족하고 왔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70년대 마을 이장님으로 타임슬립 하신 건가요? 근데 그냥 이장님 아니고 청년 이장님. 네, 아주 그 마을을 이끄는 네,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청년 회장님 약간 느낌. 네. 오늘 문제님 의상 컨셉이 과연 1번 섹시 컨셉이냐 2번 이장님이냐. 네. 청춘 누룽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맞춰주세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4002님은 문재님 오늘 모습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벌써 이상해졌다는 제보가 들어오네요. 아, 제 소문 났어요? 어디까지 소문? 대구까지 소문 났어? 어떻게? 어디 광주까지 났나? 펌하셨다는 소문까지 있으니까 1번 섹시인지 2번 마을 이장님인지 상상만 무럭무럭 커져요. 오늘 방송 켜자마자 제일 먼저 문재님 머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청춘 누룽지는 제 겁니다! 네. 김상은님, 밥은 이제 먹어야 해요 하시는데 밥 좀 빨리 드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이따가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문재님 보시면은 밥을 어떻게 될지 지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드시던지 노래 한 곡 나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시던지 아니면 조금 이따가 예, 좀 진정하고 드시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이 지금 힌트를 주시는 거죠. 힌트를 주시고 자 잠시 후 2부 우리의 일상 고민을 함께하는 해결사예요. 문제 개그맨 이문재씨 귀한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재님의 모습 아주 멋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색팔색 하는지 여러분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우지의 해가 될까? 아우 예.

0: 저것도 문제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 이 문제, 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저 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제 문제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남자, 가을 추남, 평화방송의 대표 추남, 대한민국 1등 추남, 당산동 추남, 못생긴 게 아니라 가을 추 추남 이문재입니다.
0: 김민나입니다. 마이크 세워달라고 하지. 계속 서서 하실 거면. 네? 이거 좀 무거운데 좀 들고 하세요 이거. 네. 어서 오세요. 가을 추남 이문재님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이거 왠지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약간 좀 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오늘은 좀 이런 목소리로
0: 오늘 어떤 컨셉으로
2: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떤 컨셉으로 오신 거죠?
2: 오늘 느낌은
0: yes.
2: 아 마치 여름이 가고
0: 아니 날 쳐다보지 말고 가을이 앞에 보고 얘기해 줘요.
2: 오는 그 뭐랄까 그 찬 바람을 좀 안아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네. 이 허트로 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데이 금요일 uh-huh. 그런 데이 is Friday라고 uh-huh. 말하고 싶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컨셉이 지금 가을 컨셉으로 만나자라고 네.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혼자서 지금 약간 컨셉을 잘못된 해석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 네, 여론이 좋지 네.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0: 진짜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설마? 아, 택시 타고 왔죠?
2: 제 자차로 와야죠. 기사님한테도 실례일 수 있기 때문에
0: 아, 차 가지고 오셨어요?
2: 네, 집을 나오는 순간 네. 차를 타고 네. 네, 혹시라도 대낮에 음주 단속하면 또 경찰관님한테도 제가 이런 비주얼이 실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고 싶었다. 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예.
0: 제 차 가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2: 지하철 타고 왔어요.
0: 지하철 타고 왔어요.
2: 네, 지하철이 제 차입니다. 여러분. 네. 맨 앞에 칸에 아무도 모른 채 그 네. 사람들 등허리만 보고 왔죠.
0: 아 진짜요?
2: 네. 아 바지를 너무 끌어올렸더니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0: 아니, 지금 잠깐만,
2: 허리띠가
0: 조금만
2: 명치에
0: 일어나죠.
2: 있어요.
0: 조금만 일어나 한 번만 일어나 봐봐요. 지금 바지를 이렇게 지금
2: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네. 제가 디테일로 빨간 양말까지
0: 세상에
2: 제가 이렇게 빨간 양말까지 신고 왔습니다. 네.
0: 이거는 거의 지금 한 마을을 이끄는 빚이 뭐야?
2: 이 무슨 방송이죠? 이 개콘인가요 혹시? 네.
0: 빨간 양말 보여줘요.
2: 날씨가
0: yes.
2: 아 여러분
0: 오, 세상에
2: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웃음 주기 위해서 어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진짜 머리 한 가닥 내려왔어요 지금. 이장님 머리 한 가닥 내려왔다고 지금.
2: 자꾸 풀려가지고
0: 기름이 뭐뭐소소 기름 바르고 온 거예요? 뭐 바르고 온 거예요?
2: 라드유요. 근데 그래서 냄새가 좋지. 향이 끈적끈적한 게

0: 구독자가 쭈르륵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여러분.
1: 여러분, 네. 평화 방송 언팔하지 마세요.
0: 처음 왔다가 나가신 분 다 찾아가실 거니까. 네. 네.
1: 김스테파니님이 도끼비 뒷주머니에 꽂고 왔쥬? 관광버스 운전하고 잘못 오신 거 아니죠, 김스테파니님? 아, 딱이다. 지하철 빌런일까요? 네. 지하철 빌런. 네. 60년대 가을 남자군요. 대구 032군님.
0: 아, 네. 오늘 확실히 금요일은 토크가 많은 날인데요.
1: 임원희님, 맞아, 임원희님. 네. 네. 임원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당산동 달지마 올리 네. 이문수입니다. 오늘 오자마자 제가 빗띠님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때요? 이 선글레이스가 이 스탑건에 나오는 이 톰 행크스 같지 않나요? 라고 톰 물어봤어요.
1: 톰 행크스는 뭐야? 톰 행크스.
0: 아, 톰 크루즈.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톰 크루즈.
1: 아이고. 달려, 달려.
0: 잉글리시가. 그래, 그럴 수 있죠. 톰 크. 아이, 진짜.
1: 톰 행크스 괜찮다.
0: 에이, 넘어가요.
1: 세상에. 네, 아, 더워.
0: 덥죠. 세상에. 지금 많이 덥다.
1: 더워요. 아우, 날씨가 땀나고.
0: 시원한 가을인데 네. 제 열정으로 한번 세상에. 아, 대표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혹시 엄마가 이거 목폴라 해줬나요? 여기 목 요만큼만 있는 거. 아, 이렇게 씌워가지고.
0: 이거는 사실 폴라가 없어가지고 네. 자전거 탈 때 아저씨들 머리 쓰면 두건입니다, 여러분. 어허. 이게 이제 이거를 말해주자면.
1: 네. 아유, 풀지 마요.
0: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러분. 이렇게 내는 거예요.
1: 네, 아니 그거 안 보여줘도 돼요. 다시 보게 하는 게. 아우 야.
0: 이렇게 자전거 탈 때 머리 묶는 두건인데.
1: 아우 야.
0: 집에 이제 이렇게 빨간 마을 없어.
1: 보영님이 문제 오빠한테 붙은 마귀야 물러나라. 저기 주변에 구마사제 계시면 한번 CPBC 9층에 한번 들러주시면.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뭔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방송 끝나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저도 기대감 반 불안 반. 이거 뭐 완전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방송 혹시 이제 갑자기라도 이 방송 보시는 네, 분들 네. 예, 평화방송입니다.
1: 평화방송입니다.
0: 네.
1: 네.
0: 괜찮습니다.
1: 평화방송 네. 예, CPBC 라디오고요.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 오늘 문제엔
0: 스먼트
1: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오늘 굉장히 평소보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저희가 여쭤봤어요. 문제님 컨셉이 1번 섹시다. 2번? 이장님 컨셉이다. 지금 좀 애매한데.
0: 그,
1: 아, 지금 그래. 좀 애매해요.
0: 애매해요.
1: 네. 아, 지금. 다시 또. 아, 지금 너무 귀엽다.
0: 아, 다시 또.
1: 네네. 자, 8439님 2번 마을 이장 컨셉이죠. 3374님 문재님 곧 죽어도 동네 청년 리장님 패션이다.
0: 그렇죠.
1: 2037님 문제 뒤끝 있는 요 문제 저 문제 아니죠. 젠틀함을 갖춘 개그맨 이 문제는 그렇죠. 오늘은 어떤 문제로 비띠와 티키타카 할까요? 궁금해요.
0: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듣고 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서 웃음과 행복을 가득 드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
1: 좋습니다.
0: 나 보고 나 왜 안 쳐다봐요 자꾸. 등 너무 등 돌리고 하지 마요 방송. 나 아니 너무 자꾸
1: 아우야 깜짝 놀라.
0: 자꾸 오른쪽 숄더가 너무 마이크를 보이잖아.
1: 볼 때마다 예. 9941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혹시?
0: 아니, 봐도 읽기가 불안한.
1: 아, 뭐, 아 얘기해 주세요.
0: 9941님.
1: 네.
0: 오늘 문제님은 시골에서 이양기 끌고 머리 만지며 트롯 가수 신성처럼 생겼을 것 같은 착각을 안고 나올 듯 이 동네 아가씨는 다 내어줬다 하면서 제가 뭐 동네에 이제 커피 한 그릇 마시러 가면은 뭐 네네. 난리가 났었죠 사실.
1: 커피 안 돼요. 쌍화차 동동이에요. 커피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0: 근데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1: 뭐죠?
0: 커피는 한 숟갈인데요. 프림하고 설탕이 다섯 숟갈씩 들어가요. 우리는 일단 우리는 이 씁쓸함보다 당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커피는 색깔만 낸다. 흉내만 내고 아, 좋다, 맛으로 좋다. 승부한다.
1: 아 좋다 좋다.
0: 네, 맛있고 네. 배불러야 돼.
1: 아 감사합니다.
0: 어차피 커피도 국이기 때문에 네, 많이 먹어야 돼.
1: 많이 먹었어요.
0: 많이 먹어야 돼.
1: 네. 꽃 비띠바라기님 경비 아저씨 혼나겠네. 왜 이런 사람 들여보냈냐고. 지니클라라님 매주 기대하고 기다려요. 김스테파니님 고향 생각나네요.
0: 고향 어디시죠? 고향 아, 어디시죠?
1: 와, 다음 주 또 추석을 맞이해서 또 고향 컨셉 이런 거 다 생각하고
0: 지금 아, 하지 마세요. 아니
1: 하고 야, 오셨네.
0: 또 뭐 시키려고?
1: 아니 아니 진짜 그렇다. 최고다. 예, 네, 푸근합니다. 푸근합니다.라고 김영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편안하게 여러분 네. 금요일 날 저희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보시죠.
1: 네. 좋습니다. 3374님께 예, 문재님은 곧 죽어도 동네 청년 리장님 패션. 그렇습니다.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누룽.

0: 누룽지.
1: 뭐 마을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저 불러주세요.
0: 네, 불러주세요.
1: 예, 이제 뭐 이제 추석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제 또 뭐
0: 바빠요. 벌초 해야죠. 이제 좀 있으면 벼 이제 또 추수해야죠.
1: 그래, 추수도 해야 되고 네. 다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려면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0: 네.
1: 저 같은 마을 청년 이장이 필요합니다.
0: 좋습니다.
1: 불러주십시오.
0: 예스. 네. 02270 지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1: 아, 근데 나중에 끝나면 이마가 아플 것 같아. 계속 쓸어가지고 여기가.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0: 물을 바르고 왔다고 네. 머리를 자 가진 게 많은 남자 파도 끝이 없는 남자 리문재 씨와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런 모습으로 고민을 해결해줘도 뭔가 신뢰가 갈지 좀 걱정되긴 해요. 제가 해도 될까?
0: 네, 합시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1: 네, 최선을 다하지만 네. 과연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줘도 될까라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제 고민을 먼저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0: 여러분은 문제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저희는 또 4406님의 고민 사연을 꽁뚜로 각색해 봤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4406님의 문제가 뭔지 네, 문제가 많은 문제 씨와 함께 들어보시죠. 저랑 남편은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에 골인했고요.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이직을 하고 시댁 가까운 근처로 이사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1: 어, 여보, 그 나 배가 너무 고픈데 저녁 뭐 해 먹을까?
0: 어, 밥하기 귀찮아. 어머님한테 전화드려볼까? 혹시 밥 넉넉하게 하셨으면 우리도 가서 먹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게.
2: 오, 그래. 그럼 뭐 여보가 전화 한번 해보든가.
0: 물론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1: 시어머님입니다, 여러분.
0: 네, 시어머니.
3: 저녁에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자. 미나리가 싱싱하더라.
0: 평일에 저녁 먹고 과일 먹고 TV 보다가 집에 오면 밤 10시예요. 게다가 주말엔요.
3: 열무김치 담갔으니까 비빔국수 시원하게 무쳐 먹자. 점심때부터 오느라.
0: 어머니 코가 많이 막히셨어요. 어머니 코감기 걸리셨나 봐요.
3: 가을이라 그래. 네.
0: 점심부터 저녁까지 쭉.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이라든가 또 나만의 생활이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며시 이야기해봤어요. 자기야, 우리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부대찌개 끓여 먹을까?
1: 부대찌개? 오, 알았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게.
0: 아니, 어머니 댁 말고 우리 집에서 둘이서. 아니, 너무 우리가 맨날 가니까 어머님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렇잖아.
1: 에이, 오히려 그 맨날 가다가 안 가면은 엄마가 더 서운해할걸?
0: 아니 그리고 있잖아 우리 시간이 너무 없잖아. 우리만의 시간. 어머님 댁에서 집으로 오면 맨날 밤 10시고 그런데.
1: 어? 이거 아니 밥 안 해도 되니까 편해서 좋다고 한 거는 당신 아니었어?
0: 아니 맞는데.
1: 아니 이제는 뭐 매일 저녁 함께 먹는 게 엄마도 습관이자 낙이 되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안 가겠다고 하면 엄마도 서운하시지. 어, 게다가 엄마가 여보한테 뭐 밥을 하라고 하시냐 아니면 뭐 설거지를 시키냐 뭐 하는데.
0: 여보 오늘따라 특히나 더 이렇게 보니까 더 얄밉다. 그래도 아니 이렇게 얄밉게 생겼어? 평일부터 주말까지 매일은 아니잖아. 아 몰라 나 어차피 나 오늘 야근 있어. 오늘은 그냥 자기 혼자 어머니 댁 가서 먹어. 마음이 좀 쓰이는 건 사실이었지만 오랜만에 집에 와서 혼자 간단하게 밥 차려 먹고 일찍부터 씻고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참 쉬고 있는데 10시 넘어서 집으로 남편이 왔어요.
1: 엄마는 너 준다고 너 좋아하는 호박전도 해놓으셨더라.
0: 아니 그래? 아 마음 감사한데 있잖아 나 솔직히 앞으로는 매일 갈 자신 없어. 여보 내가 있잖아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1: 아 됐어. 당분간 당신 바쁜 일 있다고 했으니까 괜히 전화드려서 우리 엄마 서운하게 하지마. 여보는 참 다 참 정말 자기 맘대로다 그치? 어? 한때는 편하다고 좋다고 하다가 이제는 뭐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하고. 아 엄마 기분은 생각도 안 하지? 어?
0: 이날 이후로 이렇게 고집 세 보이는 촌스러운 남편과는 아직도 냉전 중입니다. 제가 어머님 댁에 아예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횟수만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는 건데 남편 말대로

0: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너무 화가 나네. 이렇게 하고서는 이런 걸 읽으니까. 너무 고집이 센 남편 같아요. 말이 지금 들어가지가 않아. 이렇게 튕겨 나와요. 말을 해도 와이프가 네. 말을 해도 어떡해요?
1: 와 이게 야, 처음에는 좋았던 거잖아요.
0: 처음에는 좋았죠.
1: 예. 네, 그런데 네. 가면서 조금 이제
0: 그러니까 매일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평일에 그렇게 가고 지금 신혼이잖아요. 와. 신혼인데 주말까지 내내 이제 어머니 집에 있는 게 네. 이제 와이프는.
1: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
0: 와이프는 네. 이제 조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어. 이장님 아시겠어요?
1: 아, 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네, 내가 말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게 참이 농담이네요. 예.
0: 일단 4406님께 누룽지 세트,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려요.
1: 어머니하고 같이 드세요.
0: 어머니 집에 가서
1: 누룽지
0: 같이
1: 좋아하시니까. 끝나고 또, 예. 네?
0: 비누로 또 거기서 씻고 와야 돼 또.
1: 비누로 또 씻고 와야지.
0: 아, 세상에 웬일이야. 네. 집에는 네. 언제 그럴 거면 왜 따로 살아.
1: 같이 살죠.
0: 아, 세상에 웬일이야.
1: 인간관계라는 게 여러분 네? 이게 참 힘이 든 겁니다.
0: 힘이 들어와.
1: 힘이 들어요. 들어.
0: 아주 힘이 들어와. 아, 네. 세상에 이게 힘들어요. 세상에.
1: 무슨 뜻이죠? 그냥 힘든 거 아니요? 나 오늘 가르마 때문인가? 그쪽에서 보면 가르마가 잘 보이죠.
0: 가르마 굉장히 잘 보이고 네. 지금 거의 턱받이처럼 이렇게 네. 침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황색이 이게 목 폴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메롱하고 있어요 지금.
1: 일단은 네. 제가 이런 사연을 들었을 때 이제 각자의 시점에서 한번 봐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래? 아니 나 보지 말고 앞에.
0: 그러면 앞에 볼게요. 네. 근데 보면 너무 웃음이 터져가지고 앞에 보고 있을게요. 오늘은
1: 네. 이게 네. 왜냐하면 네. 또 어머님의 시점과 네. 또 남편의 시점과 또 이제 와이프분의 입장의 차이가 있죠. 웃을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입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저녁 먹다가 이제 안 온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건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은 괜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
0: 네? 네, 저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저한테 네. 왜 그래요 오늘?
1: 뭐 내 가르마 때문이에요 자꾸? 반대쪽으로 탈 걸 그랬나? 가운데로 탈 걸 그랬나?
0: 양손님이 네. 제발 이장님 그러지 마요.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아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남편이네요. 아내분 힘드시겠다. 힘들어요.
1: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뭐요?
1: 남편은 어머니를 더 많이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와이프는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와이프는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머니는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대요.
0: 그래서요? 그 문재인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님 같으면 그러면 매주 매일 이렇게 어머니 집에 갈 거예요?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1: 저요?
0: 네.
1: 아 일단은 네. 다음 주까지 결혼을 한번 해서 월화수 한번 가서 밥을 먹어보고 목요일 날 한번 안 가보고 금요일 날 아침에 반응을 보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0: 이거를 잘 저기 말씀을 하셔야 전국에 있는 네. 문재님의 이제 구혼자들이 결심을 할 거 아니에요. 나 문재 오빠한테 고백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 아 좀 멀어져야겠다 이런 거 지금. 오늘 컨셉으로 조금 멀어졌거든요. 문재인과 멀어지기 조금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 청혼자들이 올 가까이 한 걸음 오느냐 아니면 세 걸음 멀어지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말 잘해줘요.
1: 이럴 때는 네. 조금 머리를 잘 써야죠.
0: 어떻게 해야 돼요?
1: 외식을 해야죠. 네. 집에 가는 게 불편하면 네. 밖에서 외식을 하고 모시다 드리고 바로 들어오면 돼요.
0: 아~
1: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밖에 나가서 외식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0: 깔끔하게 빠이빠이
1: 빠이빠이 딱 들어오면 제일 깔끔하죠. 그러니까 맨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외에 특별한 네. 음식도 먹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저는 올바른 생각이다라는
0: 그리고
1: 제 의견입니다.
0: 이게 그 저는 이제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네.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해주면 이 시댁과 며느리의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심을 잘 잡고 잘 이걸 해주셔야지. 아유 너 왜 그래? 진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마마 보이에요.
1: 남편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게 네. 아직 뭐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0: 여기 지금 하시죠. 대구 0329님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행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아들이 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결혼을 했으면 그치.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지.
1: 와이프가 내 가족이니까.
0: 와이프가 내 가족. 네. 원 가족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나누기는 좀 너무 그렇지만.
1: 근데 보통 이제 그 저희보다 선배님들 네.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아버지들이 다 말을 안 듣던데. 우리 아빠 미안해요.
0: 혼나고 네. 일단 혼나고. 네. 그러니까 뭐 엄마 마음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엄마 우리, 말 들어라 이렇게.
1: 우리 하지. 엄마도 그저께 전화 와서 아빠 때문에 화 많이 났는데.
0: 아버지 듣고 계시잖아요.
1: 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네. 엄마 좀 잘해주세요.
0: 김스테파니님. 일단 결혼 먼저. 그리고 양소님이 이장님 그런 마인드면 결혼 어렵습니다.
1: 아, 그래요?
0: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혼이세요 이분들이. 신혼인데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1: 신혼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죠. 맛있지만 네. 둘이 같이 요리해보고 또 뭐 와이프분도 요리해주고 우리 남편분도 또 요리해주고 하면서 좋다. 약간 뭔가 둘만의 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더 신혼 부부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0: 신혼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밥은 남편분이 해주세요. 그리고 와이프도 한번 해주시고.
0: 한 번씩. 그러니까 집에서.
1: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둘만의 시간을 좀 갖자. 지니클라라님 균형 맞추기 중요하다. 김스테파니님 독립된 가정으로 살아가시길요.
1: 아니면은 이사를 한번 가보세요.
0: 이사까지 가야 돼?
1: 에?
0: 너무 큰 일이잖아요.
1: 너무 큰 일이에요?
0: 너무 큰 일이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어머니 입장인 방글이 계시죠? 그러면은 어떤지 시어머니 입장 너무 궁금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매일 오고 매주 오고 이런 게 어머니도 사실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아들 며느리 와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 어머니 힘드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음식 해야지 치워야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신경 써야지 막 이러니까 자 시어머니 입장, 남편 입장, 며느리 입장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1: 샵 1053 여러분 100원이 드는 문자입니다. 유료고요. 그리고 네. CPBC 어플리케이션 빵에 접속해서 네. 그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접속해 보니까 뭐 업데이트 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워졌어요.
1: 네,
0: 네. 네. 그 새로워져서 문재 씨도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1: 업데이트 네, 꼭 하시고.
0: 네. 근데 머리가 점점 네,
1: 내려옵니다.
0: 물기가 다 말라가지고 내려와 계속. 네.
1: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돼요. 생방송 중에.
0: 신동철 미카엘님 우리 곰디 롤라장 DJ 잘 어울린다.
1: 네.
0: 자 DJ처럼 노래 두 곡 좀 소개해 주세요.
1: 오늘 여러분께 들려주신 노래 두 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효린과 다솜님이죠.
0: 다솜. 네. 시스타.
1: 시스타의 네. 둘 중에 골라.
0: 둘 중에 골라. 네.
1: 그리고
0: 네. 그러니까 어머니냐 부인이냐 둘 중에 골라야 돼.
1: 네. 둘 중에 골라야 돼. 제목이 둘 중에 골라.
0: 고르셔야 돼.
1: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음악 대장님의 그 매일매일 기다려.
0: 어머니가 매일매일 기다려. 네.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1: 감독님 내 노래 선곡이
0: 청춘 누룽지
1: 들으신 분들도 고민 많이 되는 곡들이에요.
0: 네. 머리가 제일 고민돼요.

0: 와, 근데 진짜로 감독님 만약에 어머니가
1: 매매 기다려
0: 아우 고음이 안 되네
1: 기다려
0: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어머니가 세게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1: 많이 기다려요. 세게 기다리시는데
0: 안 가면 안 될 분위기잖아요.
1: 안 가면은 혼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기다리시면은 무서워.
2: 매매 기다려
1: 너무 무서워. 네. 세상에 지금 다 저희가 일부러 오늘 문재님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중간에 노래 나갈 때도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들 락앤롤이다.
0: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인원수 체크하면서 제가 있거든요. 네. 댓글 임원, 다 남겨주세요.
1: 임원희 씨 오신 줄. 네. 곰디 온양고 도덕 선생님 같아요. 온양고 도덕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0: 아, 도덕 참 오랜만에 이야기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1: 약간 역사 선생님 약간 한문 선생님 느낌 나는데 한문 선생님?
0: 아 그쵸.
1: 네 한문 네. 선생님 느낌도 나고.
0: 머리 잘랐을 때는 약간 운동 체육 선생님인데 네. 머리 길르고 잠깐 이렇게 스타일 좀 바꾸니까 약간 이제 뭔가 좀 지적인 그런 느낌이 네? 조금 네? 느낌이 있죠.
1: 네. 2037님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잠시 편안함을 위해 둘만의 식사 시간을 시어머님께 넘긴 것이요. 아 며느리가 잘못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랑 작자는 작자 나왔어요.
0: 남편이랑 작자는 왜 아내 말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이해하는 맛이 없는 건지 남편도 정말 문제가 많네요.
1: 화가 많이 났어 지금.
0: 시어머니 마음 속상하지 않게 선물을 드리면서 잘 말씀해 보세요. 말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네요.
1: 없어.
0: 남편이 너무 효자여도 힘들어요.
1: 힘들어요.
0: 제가 아까 진짜 잠깐 그 음악 나갈 때 PD님께 여쭤봤던 게 그거였어요. 어머니도 며느리였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맞아.
0: 그러면은 어머니도 며느리 마음을 알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 아는데 네. 이제 또 세월이 많이 지났고 네. 또 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랑 아들이 너무 예뻐서 매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시어머니의 입장이신 분들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0: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자꾸 여러분들은 뭐 살찐 문세윤, 청학동 훈장 어르신,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한문 오늘 막방 오늘, 막 이런 거 보내줘.
1: 오늘 막방 있어요.
0: 여러분, 그 여러분 항상 약간 우리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1: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사연이 왔어요. 7655님. 자주 가는 것도 사양이에요. 시어머님도 힘들어요. 가끔 한 번씩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0: 그치. 네. 맞아요.
1: 시어머니도 힘들어. 매주 막 뭐 새로운 메뉴를 해줘야 되는데 힘드셔요.
0: 근데 제가 보니까 새로운 메뉴도 메뉴인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분이 먹고 싶은 음식들 막 이야기했어. 그럼 남편이 또 얘기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딱 된 거지 그림이. 네.
1: 그리고 또 아들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줄 수 있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0: 그리고 이제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입맛 제일 잘 맞으니까.
1: 그렇지.
0: 맛있겠죠.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자주 왔던 것 같은데.
1: 김스테파니님 저도 아들 둘이라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근데 집으로 오는 건 반댈세. 요즘 어머니들은 사실 집에서 저희 어머니도. 초반에는 저 애기 어렸을 때는 이제 집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기 좀 크고 나서는 밖에서 먹자, 밖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리거나 음식을 정리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외식이 요즘에 좀 좋은 게 그러니까 동네에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1: 맞아요.
0: 예, 네, 숨은 맛집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거기 또 어머님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면 또 대화 상대도 되고. 그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외식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가서 음식을 맛없게 드세요. 쩝쩝거리고 계속 어우 쟤랑 밥 먹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 나게.
1: 일부러?
0: 일부러. 막 흘리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막.
1: 어물냐 이거 오자요. 뭐 이렇게.
0: 어우 너 밥 먹으러 오지 마라. 징그러워. 너 너네 둘이 밥 먹어.
1: 2749님. 문재님 아직 미혼이셨군요. 저는
0: 잠깐만요. 왜 무슨 제가 뭐 생겨 그렇게 생겼나요?
1: 확신의 유부상이
0: 뭐죠? 아 누가 봐도 결혼했을 것 같은
1: 결혼했을
0: 느낌.
1: 그런데 네. 아, 저희가 왜 빵빠레 들어요, 피디님? 근데 저희가 원래 문재님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했었는데 그걸 좀 내렸거든요.
0: 대실패 작전으로 끝이 났죠.
1: 저는 절충안으로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좋을 듯합니다. 921호님 거 며느리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0: 921호님 며느리 입장인데요. 독립 너무 중요하죠. 처음부터 밥하기 싫다고 어머님한테 가자고 한 것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 말이 틀린 건 없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조율은 필요해 보여요. 스스로 조금은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0691님,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교육 공부를 두 분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남편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내분은 문제가 있다고 살짝 인식한 것 같고요. 우선 중요한 건 남편과... 에? 선생님, 남편과 아내가 꾸리는 가정인 것을 부모님께서는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요. 문디는 지금 한지붕 세 가족의 최주봉 선생님 같아요.
0: 야, 최주봉 선생님 얘기 나온 거면은
1: 최주봉 이제... 선생님, 최주봉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0: 어, 그러는 것은 오늘 세탁은 누가 할 거야? 아, 자, 저도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1: 아, 맞아, 맞아, 맞아.
0: 요 캐릭터가
1: 맞아.
0: 맞는지 모르겠네요.
1: 맞아, 맞아요. 어떻게 할 거야? 자, 오늘 2749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0: 인간관계가 네. 정말 중요한데
1: 중요해요.
0: 가족의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리가 네. 다수결로 한번 받아보죠.
0: 다수결.
1: 네, 다수결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기 너무 힘들어.
0: 제가 보기에는 네.
1: 1번.
0: 네, 1번.
1: 1번은
0: 아내분이 시어머님께 네. 잘 말씀드린다.
1: 말씀드린다. 네. 2번.
0: 남편분이 네. 본인의 어머님에게 네. 잘 말씀드린다.
1: 잘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네. 잘 말씀드리는데 며느리가 할 것이냐 아들이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1번은 아내가, 2번은 남편이 잘 말씀드린다. 둘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0: 샵 1053 여러분.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is fang에 접속해서 is fang톡으로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네. 들려주시면 됩니다.
1: 새로운 빵 뭐죠?
0: 새로운 빵요?
1: 네. 뉴 빵.
0: 새로운 빵은 뉴 빵.
1: 뉴 빵. 뉴 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정말
1: 순돌이 아빠 이면 식민도 보인다. 예, 쿠웨이트 박에 만수야. 예, 만수야.
0: 여러분 오늘 자꾸 예. 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예. 집중하지 않고 저의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해주시는 맞아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1: 시선 강탈.
0: 예. 우주 소녀가
1: 아 이거를 예. 만수야 버전으로 해줘요.
0: 만수야 오늘 내가 너한테 노래 하나 들려줄라 하는데 우주 소녀가 부른다. 우리끼리 된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만수 너 근데 밥 먹었니?
1: 누리끼리 한디? 응. 그쪽은 누리끼리야.
0: 밥 먹고 다녀라.

0: 무슨 노래 듣고 왔죠?
1: 그 우리끼리를 듣고 왔지. 만수, 만수 너는 야. 그 아빠 이름으로 짜장면 좀 먹지 마라. 친구들 그래. 데리고 다 먹어갖고 많이 나왔더라. 만수야.
0: 그러니까. 한잔한 만수 아버지라고 김스테파니님. 그리고 지니클라라님. 오늘 여러 캐릭터 보여줘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1: 다음 주 걱정이에요. 뭘 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 만수야 아빠 뭐 하면 되겠니? 아빠 모르겠다 야 만수야.
0: 만수야 일이 커졌다. 에.
1: 만수야.
0: 말한다. 에. 자 여러분의 그거. 결과 알려드려야 돼요. 1714님 당연히 2번이죠. 자꾸 나 암 걸리게 할 거야 이거.
2: 요거는
0: 와, 화가 많이 났어.
2: 요거는 여러분들의 사연보다 여러분의 화가 많이
0: 났어. 화가 많이
2: 났어. 났다. 네. 화. 4603님 2번 아들이 말한다.
0: 2014님 2번 아들이 말해야죠. 며느리가 말한 건 최악입니다. 이 중에서 누구한테 선물 드릴까요?
2: 4603님 아들이 말한다.
0: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네. 보내주셔요.
2: It's intensive is treatment cream. Yes, English. 에, 아름다운 머리 헤어 찰랑찰랑.
0: 다음 주 맞박이. 맞박이 왔어요. 맞박이 왔고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왔고 예. 중동 만수로 기름 부자 같다.
2: 어, 저 약간 예. 여러분들이 자꾸 다음 주 의상을 정해주잖아요. 네. 이게 좀 개콘보다 힘든 느낌이에요. 약간 다음 주 오늘 이러고 등장해야 되나
0: 예, 오늘 너무 하고. 이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우리 명절에 또 문재님과 함께할 시간 길어집니다.
2: 예. 길어요.
0: 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만나죠.
2: 안 좋아하는 거 아니죠 혹시 여러분?
0: 이틀 만나요.
2: 혹시 안 좋아하는 네. 거 아니죠?
0: 도전 솔로몬이라는 코너 제목으로 문재님이 어 좀 이렇게 인맥 부자시니까 네. 좀 북적북적한 게 좋거든요. 누구 좀 섭외해 주세요.
2: 굉장히 특별하고 네. 멋있는 저가 저처럼 이렇게 엄청난 탤런트가 있는 네네. 그런 연예인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다음 주는 목요일 금요일 문재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너무 좋고요. 끝곡 소개해 주시죠. 아,
2: 이거 이렇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소개해도 되나요?
0: 빨리 해줘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2: 그래요? 네. 좀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 의상도 안 돼. 길게 입고
0: 왔는데. 아, 빨리 해줘요.
2: 수현이 막 얘기 좀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 한 시간만. 돼. 그래요? 자, 마지막 곡입니다. It's Vibe가 부르죠.
0: 네.
2: 미친 거니.
0: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죠?
2: 아들 너 피디님. 미친 거니.
0: 아, 아들한테. 어.
2: 밥 먹을 땐 언제고.
0: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문재 씨는
2: 빨리 끝내려 그래요.
0: 네, 문재 씨는 제가 알아서 집에 보낼 테니까 저는 빨리 끝곡 나갈 때 빨리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2: 빛나는
0: 나는 오후 되세요.
2: 바이바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연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죠. 전화 한 통을 걸기도 전에 누가 전화했는지 화면에 이름이 먼저 뜨고요. 메시지를 보내면 금세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득 편리해진 만큼 우리가 조금씩 잃어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여보세요 하고 먼저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이름보다 목소리를 먼저 알아듣고 짧은 통화 한마디에도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시절. 글쎄요, 이런 말이 요즘엔 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득 그리워지는 아날로그적인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때 그 시절의 따뜻함을 오솔길 가족과 나누는 산책을 떠나볼까요?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네, 오늘 첫 곡으로 나정신 최은영이 부른 예수 마음 함께 들었었죠. 예, 예전에는요, 여보세요 한마디로 상대방을 알아맞혀야 했다는 게 참 재밌네요. 목소리 듣고 누구지 하다가 결국 아이고 네 목소리도 늙었네 하던 시절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그리워지는데요. 여러분은 뭐 그리워지는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빠롱빵으로 예,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좀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또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왔는데요. 네. 하하대사님, 오늘은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터미널에 가는 도로가 혼잡해서 겨우 30초 전에 탑승했습니다. 평소에 마라톤 연습을 안 했으면 못할 뻔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운 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보면 예전이 그립더라고요. 예전에는 땅에 흙과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가 모든 장난감이었는데 맞습니다. 어린 시절 옛날에는 무슨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전쟁 후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후라도 정말 아이들이 또 좀 많아요. 한 집에 막 네 명씩 있으면 장난감 뭐 어쩌다가 한번 오리 같은 거 하나 몇 개 있으면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고 뭐 돌멩이 가지고 뭐 공기놀이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아, 그 노는 장난감이 그리우시군요. 아, 이런 게 참 정서적으로 참 우리 마음을 애잔하게 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예. 오늘 그런 컨셉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 웃기고 재밌었던 옛날 얘기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아, 요세피나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서지수 요세피나, 오랜만이에요. 오, 그동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항상 수녀님이 마음 한켠에서 우리 요세피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지치지 마시고요. 예, 유치칠리아님, 아날로그적 감성인 라디오도 빵톡으로 듣고 새롭게 변화된 빵톡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와, 정말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느라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랍니다. 저희도 바오로딸 출판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인터넷 서점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요번에 한번 그걸 다 바꾸기 위해서 거의 2년이 걸렸어요. 2년도 넘게 걸렸나 봐요. 그 프로그램을 다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들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예쁘게 바뀐 창들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그래서 널 사랑하노라.

아론 밴드가 부른 그래서 널 사랑하노라 듣고 왔죠. 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좀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임유리님, 네, 저도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는

생각이 났어요. 왜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사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그 국민학교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면 옛날에는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이고 뭐 건물도 커 보이던 게, 아, 왜 이렇게 운동장이 작아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제가 다니던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리고 학교 9층에 뭐 다른 건물들이 이제 막 들어서기도 했고, 아, 참 다른 풍경이죠, 옛날하고는. 아유, 그래도 그리운 건뭐 그리운 거죠. 네, 저도 우영애라고, 학교, 국민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어디서 사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 친했었는데, 네. 2037님, 오늘도 가을가을한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쉽고, 안타까운 가을날 불금이네요. 맞아요. 금요일. 금요일이라 하면 조금 좋은 마음 아니십니까? 좀 쉬는구나 하는, 예, 모든 것이 편해져서 좋기만 하지만 낭만이 없어진 것 같아 예전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모든 게 그립네요. 세상에 너무 요즘 디지털화 돼가지고 빠르고 뭐 눈이 휙휙 돌아갈 만큼 멋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참 그래도 정서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걸다 차곡차곡 마음속에 좀 담아두면서 때로는 생각난 걸 글로 적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69 하나님, AI가 발전할수록 예전 옛날의 방법이 더 옳다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감정과 정서의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순수하고 착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고마웠던 분들이 제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준 큰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친구는 실제로 존재해야지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만, 뭐 AI는 꼭 필요할 때, 예, 뭐 조금 젊은이들 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도 때로는 꼭 필요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뭐뭘 작성할 때 도움도 받고 뭐 그러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그러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생에서 고마웠던 분들 기억나는 거, 그런 건 AI가 대신 해줄 수 없죠. 네. 실제 살아있는 우리 현재의 우리 친구들, 얼굴 마주 보는 분들 참 소중합니다. 예, 고마운,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디오니시아님, 네. 오늘도 자주 그러듯이 핸드폰을 차 안에 두고 그냥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시간이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지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물어볼 때 손가락으로 손목을 톡톡 치는 신용을 했는데 요즘도 통하려나?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시간 물어보는구나 하고 몇 시예요 하고 알려주죠. 네, 맞아요. 그런데 손목 걱정이 다 뭐예요? 제가 시간을 물어보니 핸드폰 없이 있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하하하. 그렇죠.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시계를 안 찼다 하더라도 모든 것다 보면 금방 화면에 보이니까,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요? 그래도 웃기느라고 쓰신 거 아닌가요? 너무 재밌네요, 이 글도. 항상 유머와 또 재치가 있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이 있는 아날로그적인 디오니시아님,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네. 요세피나님, 아, 저 지수 요세피나입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 올립니다. 약간 짧은 문장 올렸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더 붙여서 길게 쓰셨네. 첫 번째는 1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짝짝짝짝. 아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소식은 추석을 보내고 나서 10월 1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합니다. 하하호호.
와,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간호사

길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예. 이제 선서식을 하면 방학하고 나서 곧 임상 실습을 나가는데요. 임상 실습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힘든 과정에서 잘 이겨냈구나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호호. 아이고 너무나 대견합니다. 정말 임상실습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잘하면 되죠. 네 저희 수녀님들도 간호 공부할 때 보니까 힘들면서도 잘 견뎌내면서 또 잘하더라고요. 예, 뭐 서지수 우리 요세피나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데레사 자매님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사다이 엄마 데레사입니다. 오늘은 다사다이 중 첫째, 둘째인 쌍둥이 딸들 생일입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이기도 하고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다 보니 제대로 아이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네요. 엄마, 아빠 일 때문에 자리 비울 때 동생들도 잘 케어해주고 고맙네요. 인나영 글라라, 이민영 프란치스카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엄마, 아빠, 동생들과 잘 지내보자. 저희 아이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레사 자매님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었어요. 두 따님 클라라와 프란체스카의 생일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요즘 보기 드문 5남매 다둥이 가족 아우 대단하십니다. 정말 축복이고 부럽기까지 하죠. 엄마 아빠가 정말 맞벌이 부부 하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정말 고맙고 동생들을 또 살뜰히 돌봐주는 큰아이 모습도 참 대견한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마음이 뿌듯해지는데요. 특히 오늘은 쌍둥이 따님이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니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참 특별한 날일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겠죠. 쌍둥이들은 왜 둘이 엄청 친하잖아요. 꼭 붙어다니고 네 동생들과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자라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애쓰신 데레사 자매님과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가족 모두의 건강과 사랑 안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클라라와 프란치스카의 생일을 맞아 5남매가 함께 웃고 사랑하며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아이가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아이가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시작할 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각자의 꿈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하소서. 데레사 자매님과 남편에게도 성가정의 은총을 주시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힘과 지혜로 이끄소서. 이 귀한 5남매 가족 모두의 앞날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데레사 자매님이 청해 주신 신청곡 또 아이들하고 다 같이 들으면 참 좋을 노래 이노주스가 부릅니다. 태양의 찬가.

네, 소나네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도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되었는데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네, 새로워진 CPBC. 자꾸만 이것도 막 안 되네요.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 이제 보겠습니다. 네, 06.

6169 하나님. 원래 형제가 많으면 윗자녀들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한다고 하고 끈끈한 형제애가 있는 자녀들로 자라는 거 많이 봤습니다. 다섯 형제는 서로서로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할까요? 하느님 안에서 한 명 한 명 영육간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자매 생일도 축하 축하. 아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자 대리사 자매님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둥이들은요 각자가 자기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고요. 하느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을 왜 요즘에 낙태하고 그러잖아요. 아그 복을 정말 지우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다 나올 수 있으면 아이들이 다 자기 복을 가지고 나오니까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너무 잘 돼서 정말 아우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뭐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형제가 많으면 서로 도우며 잘 자라더라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맞아요. 요즘 다섯 명 낳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요즘 점점 출산율이 조금 높아진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요. 아유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퐁퐁 김지혜님 대례사자님 자매님께서 5남매를 키우시다니 놀랍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생일도 축하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쌍둥이 자매들이 촛불 켜고 또 뭐 케이크도 해주셨나요? 해주셔야지 그래도. 요즘 그거 없으면 또 뭐 생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가족도 아니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경산 해피맘님, 수녀님,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랍니다. 어머나 정말 너무 정겨운 말씀이십니다. 라디오는 없지만 아버지 시아버님 육성 음성 담긴 테이프는 간직하고 있답니다. 아, 라디오는 근데 없어졌는데 그때 그렇게 쓰던 테이프 부모님과 시아버님 육성이 담긴 테이프는 간직하고 있군요. 네, 경산은 가뭄에 비가 조금 오다가 그쳤답니다. 울 오형제 국민엄마 다둥이 자매님 기도지향 감동입니다. 다 키우고 나면 보물이 될 거예요. 하트를 몇 개나 날려주셨네요. 맞아요. 다 키우고 나면 정말 보물 같은 그런 가족의 정말 뭐라고 표현 못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말 이 가족은 분명히 엄마와 아빠 따라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2037님 대례사 자매님 목소리에서 두 쌍둥이 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쌍둥이 생일 축하해요. 다섯 다둥이라니요. 애국자이시네요. 얘들 키우는데 아이고 많이 힘들어 힘드셨을 텐데 주님 안에서 성가정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하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대례사 자매님 가정에 은총과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유 오늘도 힘드는 멋진 글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애국자 집안에 은총도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생명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생명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소서. 그 생명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잉태되었든 당신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보호 안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과 이웃이 되어주게 하소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않고 마땅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작고 연약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을 품어주는 참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의 날개가 부른 사랑의 빛 함께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세요.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귀한 대가족 대례사자매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쌍둥이 자매의 생일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고향에서 잘 돌아와서 오솔길 함께 걸어요. 저도 핸드폰을 고2 때 만들기 전까지 없이 살다 보니까 친구 만나러도 친구 집으로 직접 가서요 만나곤 했어요. 아유, 정말 너무 멋지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핸드폰 있으면 뭐 어디 지점으로 나와라 뭐 문자를 보내든 이래야 되는데, 발길을 옮겨서 같이 그렇게 또 문 두드려서 만나고, 아유, 그게 참 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추억은 정말 지워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지수 미카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기들을 낙태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네, 참 희망이죠. 그런데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순교자 성호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약간 고지를 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자꾸 까먹어서요. 지금 1898 명동 성당, 네, 거기에서 하늘의 세계는 이름들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20일 일요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예, 석지랑 그 회원들이 227, 네, 성인과 복자의 이름을 전부 돌에 새긴 그 전시회가 참 멋지더라고요. 꼭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여보세요, 주님? 요즘 전화기는 참 똑똑합니다.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화면에 이름부터 딱 뜹니다. 아, 누구누구? 누구구나. 그러니 예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할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끔은 전화가 울리는데도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아이고 이분이면 한참 통화하겠네 받기 전에 마음부터 준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를 거신다면 어떨까? 하느님 전화번호는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전화를 놓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아서 주님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란 하느님께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일이기보다 하느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잘 받아 듣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수화기를 조용히 들면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걸 나는 안단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의 휴대전화 안에는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있을까요? 네, 마음에 남아있는 하느님의 부재중 전화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운 통화가 주님과 오래 이어지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끝곡으로 심교린이 부르는 주는 나의 생명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새 2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씨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 풍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일행에 시중을 들었다는 말이 차별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존여비의 뉘앙스로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성경도 별수 없다고 고개를 내젓는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른 의미로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자의 시중이라는 말에 불편해 한다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시중식이나 드냐며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감히 여자가 하느님과 함께 하나며 고개를 내저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에게 차별은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자는 엄격하게 구별되고 배제되고 차별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당시의 유일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남자의 뜰과 여자의 뜰로 구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뜰 안쪽에 있는 남자의 뜰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자는 제대 앞까지 가지 못하고 성당 로비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러한 벽이 예수님 공동체만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벽을 없애려고 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몇몇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해방 선언이었을지 모릅니다. 여자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기쁨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으며 시중을 들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고자 하셨던 그 벽을 우리도 함께 허물고자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허물고자 하셨던 그 벽을 각자의 편협함으로 어설프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도 해 봅니다. 지난 6월 레오 교황님께서는 스메릴리 수녀님을 인간발전부 장관에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벽들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꾸려가시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공동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 혹시 나의 편협함이 누군가에게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살펴볼 지혜와 용감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청해보고 싶습니다.

연중 제2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자, 지금부터 7일 후, 일주일 후 이 시간엔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적중률 100%. 7일 후 금요일 이 시간은요, 고속도로에 있다면 차가 꽉 막혀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요. 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앱에서 25일의 상황을 예측해 봤는데요. 25일 오전 8시부터 막히기 시작해서요, 정오에 최고조에 다다르고 이후 밤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정오 기준으로 8시간을 예상하더라고요. 25일이면 추석 당일인데 명절 아침 일찍 먹고 조금이라도 덜 막힐 때 움직이려고 서둘러 길을 나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한가위 미사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겠죠. 배우자의 본가를 향해 또 다른 명절을 보내러 가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당일 여러분의 기분을 예측해 본다면요, 아마 행복 이 두 글자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 왠지 마음이 더 설레는 5시.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금요일 첫 곡 성시경 어느 흐린 날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일주일 후 이 시간에는요 한창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겠습니다. 굵직굵직한 행사들 치르고 나면은 1년이 다 지나가 있잖아요. 후딱 가 있죠. 추석 지나고 나면 가을의 가운데 성큼 들어선 그런 기분이 날 것 같은데요. 연휴 앞두고서 바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막 분주한 것 같아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금요일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첫 번째 코너, 대구 소식 퀴즈로 대뜸 내는 시간이죠.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볼 건데요. 오늘은요, 저희 초성 맞추기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좀 다다익선이면 좋은 그런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기대를 해주시고요.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이어집니다. 선물 가득 준비해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 너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셔도 좋으니까요. 어디로든지 참여를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CPBC 빵을 통해 듣고 계시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또 너튜브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분들 또한 사진에 대구 CPBC 방송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휴대전화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휴대전화 화면을 시간 나오게 해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기간은 10월 15일까지고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우리 세훈님께서 안녕하세요 설디님 1등 출첵해요 하시면서 저는 오늘 부산에 일하러 가면서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부산으로 또 일하러 가시나요? 출근길 일하러 가시는 게 설레랑 함께 하시면서 안전운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카엘님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미카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눈 감았다 떴더니 금요일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바쁘지는 않지만 마음이 분주해서 그럴까요? 이미대레사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9월의 절반도 지나가는 금요일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18일이잖아요. 9월 18일 진짜 절반이 어느덧 지나갔네요. 또 하게 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다.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유리님께서 저희 집은 친척들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전부터 집콕이었어요. 부산에 사시던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고요. 저는 올해 추석도 방콕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유리님 주변에서 부러움 사는 거 아닌가요? 나는 올해 추석에 집에서 푹 쉬려고 하면은 아마 부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모들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추석 연휴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만 일찍 왔다가 최근에 또 얼굴을 보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요즘은 꼭 명절 아니더라도 시간 될 때 가족들이 서로서로 시간 될 때 얼굴 보게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귀동님께서는 저는 저희 집이 큰 집이자 친정이라 저는 추석엔 방콕입니다. 그런데 올 추석 나흘은 회사에서 보내네요. 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핫!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끊어 읽게 되는 이 웃음이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한지. 어때요? 큰 집이면은 온 가족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고 진짜 손님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저는 저희 집은 큰 집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어가지고 친척들이 이제 큰 집에 가서 뭐 제사도 지내고 얼굴도 보고 다 하고 두 번째로 들리는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랬었는데 어렸을 때 정말 정신이 없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정신이 없고 막 북적이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귀동님께서는 어때요? 차라리 회사 가 있는 게 나는 소편하다 싶은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회사 가는 건 싫다. 회사 가는 건 싫겠지. 다 쉬는데, 그죠? 근데 왜 회사에서 보내세요? 특근이 있으신가요?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된다. 엘리사벳님이 저는 추석 다음날 한티 성지순례 갈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머나 의미 있는 추석 연휴를 또 보내시겠네요. 미리 이거 성지순례 신청을 또 해두신 거죠. 저희 코너 같이 해주신 봄사님 기억나시나요? 한티에 가면은 또 봄사님이랑 사운드 워킹도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가장 그 사운드 워킹 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조이가 부르는 여우야 듣고 올게요.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으로 구매하면요. 온누리 상품권 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 지급됩니다. 북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북구에 어떤 전통시장이 있더라? 여기서 문제. 대구 북구에 있는 시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대구 북구에 있는 전통시장은 무엇일까요가 아니라요. 대구 북구에 있는 시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3개 나갈 거예요. 이 중에 아닌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1번 칠성종합시장, 2번 팔달시장, 3번 동대문시장. 1번, 2번, 3번 중에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시장 하나 있죠? 1번 칠성종합시장, 2번 팔달시장, 3번 동대문시장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리는 어린이 참여형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관람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은 10월 9일, 10월 10일 양일간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요. 36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함께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공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동물원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는 공연 관람권 주세요 하는 콕 집어서 원하는 선물 있으시면 그거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31번입니다. 이거 외에 대구 CPBC에서 보내드리는 기프티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칠성종합시장, 팔달시장, 동대문시장 중에 대구시 북구에 있는 시장이 아닌 것은 입니다. 힌트송은 지금 이 세 가지 보기 중에 이곳만 서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관련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0cm가 부르는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듣고 올게요.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10cm와 이수연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대구 북구에 있는 전동시장이 아닌 것은? 입니다. 1번 칠성 종합시장, 2번 팔달시장, 3번 동대문시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딱 봐도 대구에 있지 않구나 하는 시장이 한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시장이죠.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대구 북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면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 한도가 농축산물과 수산물 분야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이라고 하네요. 명절 제수용품을 장만할 시점인데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 명절에는 뭔가 전통시장에 가서 장도 좀 보고 명절 분위기를 흠뻑 느껴야지 그게 또 제 명절을 맞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칠성종합시장, 팔당시장, 동대문시장 이 중에 어딜 가셔도 지금 이제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한창 이제 또 준비, 주말부터 해서 준비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이 중에 대구 북구에 있지 않은 시장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는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그 아주 엽기적인 떡볶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앞에 상호명이, 지명이 붙어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이름인 시장은 서울에 있죠. 그래서 오늘 힌트송은 서울 선곡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자, 1번 칠성종합시장, 2번 팔달시장, 3번 동대문시장 중에 대구 북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닌 곳을 골라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볼빨간 사춘기에 서울 듣고 올게요.

0: 볼빨간 사춘기 서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바로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시장 맞춰보는 거였잖아요. 동대문 시장은 대구 북구에 있는 시장이 아니죠. 우리 세훈님, 그리고 이미 대리사님 모두 동대문 시장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제가 떡볶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그 떡볶이 브랜드를 실시간 채팅에도 써주시고,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유리님도 빵톡으로 그 동대문의 유명한 떡볶이 그거 브랜드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동대문 시장 가서 털신도 사오고, 베레모도 사온 적 있다고, 겨울 털신은 올케에게 선물로 줬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데, 소소한 재미잖아요, 시장 구경이. 근데 동대문 시장은 진짜 거대한 시장이니까, 막 이렇게 별천지 같은 느낌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귀동님께서, 동대문 시장 3번 하시면서 이스트 마켓이라고. 이스트 마켓은 동쪽 마켓 아닐까요, 그냥? 이스트 마켓 아니고 지명이니까 그냥 동대문 마켓입니다. 이스트 마켓은 동쪽 마켓이라는 뜻이고요. 문자도 좀 살펴볼까요? 1593님도 3번이라고 보내주셨고, 4248님이 동대문 시장 하시면서, 저는 마트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서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설레라 들으며 큰 위로 받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4248님, 6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시구나. 근데 마트 근무하시면은 보통은 서서 우리가 근무해야 되잖아요. 다리도 너무 아프시겠다. 중간중간 무릎도 이렇게 좀 주무르면서, 다리도 좀 주무르면서 그렇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인턴이 의류 가게 같은데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까지 근무를 했는데, 밥 먹을 때 빼고는 단한 번도 앉을 수가 없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5kg씩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4248님 힘내시고요. 1029님께서 3번 동대문 시장 하시면서, 예전에 대구 촌사람 차 가지고 동대문 시장 가서 차를 아무데나 주차하고 신나게, 다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나오니까 차가 견인되어 버려서 택시 타고 차차 들어갔던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일들이 생각납니다. 하하, 불법 주차 안 돼용! 이라고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차를 아무데나 주차하면은 견인을 확 해가 버리나요? 조금 냉정하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으면은 차를 빼주세요 하고 견인하기 전에 좀 한번 전화를 주고 그럴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쵸? 아유, 서울 이렇게 잘못 가면은 코베어 간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뭐, 물론 우리가 주차 자리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깜짝 놀라셨겠어요? 8453님이 3번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3502님은 4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4번 없습니다, 3502님. 2742님이 정답 3번 동대문 시장 하시면서 동물원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2742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8363님도 정답 3번 동대문 시장, 2161님도 3번 동대문 시장 해주셨고요. 5152님도 정답 3번 동대문 시장, 운전 중에 한 번씩 듣게 되는데요.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5152님 혹시 또 듣고픈 노래가 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하시면은 듣다가 저희 신청곡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8000번 쓰시는 우리 8000님께서도 3번 동대문 시장 하시면서 한가위 하트하트하트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풍성한 한가위 8000번님도 보내시고요. 2500번, 3241님, 1166님, 3241님까지 해서 모두 동대문 시장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594님도 3번 하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동대문 시장, 대구 북구에 없는 시장이죠. 대구 북구의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20일까지라서요, 오늘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20일이잖아요. 20일까지 미리 좀 장을 봐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칠성종합시장, 팔달 신시장에서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모두 환급 대상이고 칠곡시장에서는요, 수산물 구매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유용하게 장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0: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입니다.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인데요. 매주 다른 게임 하는 시간,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바로바로 초성 알려드리면 단어 맞히기 게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다익선이거든요. 개수로 승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초성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최대한 많이 써서 보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 거죠. 뭐 1등도 좋고 2등도 좋고 오늘은 순서보다도 많이 써서 제일 많이 써서 보내주신 분을 저희가 1등으로 뽑아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자를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 단어를 3개를 보내주셨다. 근데 다섯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이 단어를 10개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순서와 상관없이 10개 보내주신 분을 1등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나갈 동안만 단어를 받을 건데요. 여러분 초성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초성은 바로바로 이응 지읒입니다. 초성은 이응 지읒이고요. 이 이응 지읒으로 된 두 글자 단어를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은 아니고 이 노래 나갈 동안만 저희가 정답 받아볼 건데 세훈님이 신청해주신 카라의 스텝 듣는 동안 저희가 단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스텝 듣고 왔습니다. 영미님께서 아 초성 오주여 모르겠어요. 오주여 오주여는 이응지은 이응이잖아요. 근데 이응지은 많은데 이응지은 너무 쉽다고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응지은으로 된 단어 찾으면 많죠. 뭐 어제 오전 옷장 왕자 뭐 왕족 그래도 뭐 있지 우주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이런 것도 있고 꽤 많은데 많이 보내주시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진짜 독보적으로 많이 보내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5712님께서 이응지읒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노래 나가는 도 그리고 심지어 무려 1등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봤는데 50개의 단어를 보내주셨어요. 다 읽어드릴 수도 없지만 안정, 안주, 안절, 안전, 안점, 압권, 압박, 압승, 오전, 외지, 요정, 우정, 운전, 원정, 위장, 유전, 육전, 육지, 음정 막 이렇게 해서 50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셨지? 너무 대단하신걸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3502님도 보내주셨고 7654님도 보내주셨고 8803님도 보내주셨는데 8803님도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얼추 18개 이상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5712님께서 50개의 단어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이길 자가 없다. 이게 좀 비슷하면 그런데 1029님께서 아 이거 AI입니다 라고 아마도 그럴까요? 이응지읒으로 시작된 단어 뭐 한 100개 빨리 보내줘 하면은 이런 애들은 막 1초 만에 보내주잖아요 AI가. 아, 이거 인정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5712님 문자 한번 솔직하게 보내줘 보세요. 저는 이거 사실은 AI를 이용해서 보냈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한번 보내봐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이거는 1등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되나 아닌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1166님께서 덮밥 파스타라고 갑자기요. 1166님 지금 저녁 메뉴 고민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 문자창에다가 머릿속에 있는 게 그냥 문자로 나온 거죠. 저도 이럴 때 많아요. 머릿속에서 아 리모컨 어디 갔지? 하면서 어디 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휴대전화 초록창에 뭘 검색해야 되는데 어디 갔지? 라고 검색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 5712님의 문자를 기다려보면서 만약 이것이 AI를 이용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5712님의 문자를 기다려보면서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정확하게 나의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이거 AI 돌리지 말고요. 정확하게 나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걸로 우리 승부 보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이 정도 교양 있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입니다. 더 어려운 거 한번 내볼 건데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 글자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AI 돌리면 더 티날 것 같아. 이거 AI 돌리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만 보내주세요. 초성은 기역, 티읕, 리을입니다. 좀 어렵나요? 기역, 티읕, 리을. 기역, 티읕, 리을. 요 초성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기역, 티읕, 리을 초성. 시작하는 단어,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준영이 부르는 널 그리며 듣고 올게요.

무한도전 가요제 이준혁의 널 그리며 듣고 왔고요. 이거 문자 너무 웃기다. 제가 아 지금 문자가 하나 단어 하나씩밖에 안 오니까 두 개 이상 보내줘봐요 이랬더니 어떤 4815님이 쿵다리 뭐가 쿵다리야 그런 단어 없잖아요. 쿵다리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기역 티읕 리을이에요. 쿵다리는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너무 웃겼네. 아 코다리 코다리도 아니고 쿵다리 코다리라고 보내주셨어요. 기역 티읕 리을입니다. 많은데 가톨릭 있잖아요. 가톨릭 여러분 가톨릭 보내주신 분이 아무도 없다. 가톨릭 있었고 지금 교통량 교통료 이런 거는 많이들 왔고요. 그리고 배우 김태리 과태료 뭐 관통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이요. 1029님께서 세 가지를 보내주셔서 교통료, 교통란, 교통량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세 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1등으로 저희가 뽑아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응 지읒 초성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AI를 사용한 이것 정답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내부 회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1등 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오늘 대구의 날씨도 흐림이었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어제까지 연속 22일 비가 내렸고요. 오늘도 흐림입니다. 도쿄와 주변 지역의 때 아닌 긴 가을 장마가 흐르고 주말엔 태풍 예보까지 있어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 지역도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고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일부 선수들이 대피하기도 했다는데요. 내일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 야외 육상 경기장이라 일기예보를 한 번 더 확인해봤는데 내일은 다행히 날씨가 괜찮아 보이네요. 오후에 다소 흐림이지만 폭우 소식은 없습니다. 흐리고 비오는 날이 며칠이고 이어져도 정작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요한 날, 그 하루 햇살이 비춰준다면 정말 그 하루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도 이번 아시안게임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내일 하루 환한 빛을 만나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비가 오든 흐리든 우리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오늘이 혹시나 흐림일지라도 내일은 맑음입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QWER 내일은 맑음 듣고 왔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도전과 어떤 인간 승리에 감동하게 될지 내일을 위해 흘린 오늘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열심히 땀 흘린 우리의 내일도 맑음일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끝곡으로 1166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진영의 사랑의 기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2: 펄!
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래

0: 그러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다음 주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을 앞둔 정치권은 저마다 민심의 고향을 찾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갇혀 맹목적으로 지지층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대의나 책임감 있는 정치의 방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잃어버리고 당장의 권력이나 이익이라는 유혹에만 몰두하며 방황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3000년 전 쓰인 인류 최고의 귀향서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영웅 오디세우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끔찍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주저앉힌 것은 달콤한 로토스 열매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여신의 끝없는 환대와 안락함이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편안한 섬에 갇혀 원래 돌아가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은 고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결국 유한한 삶이 기다리는 척박한 고향,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기원입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이타카는 어디인지, 유혹을 떨치고 잃어버린 본분을 회복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사천국 1부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킨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 3000년 전의 완역본을 번역하신 김기영 서양 고전학자와 함께 인간의 조건과 귀향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해서 라이브 참여 가능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슬슬 고향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험난하고 유명한 귀향 이야기를 꼽자면 단연 고대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의 여정일 겁니다. 마침 극장가에서 영화 오디세이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3000년 전 호메로스의 원작 오디세이아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늘 시사천국 1부에서는 원전을 직접 완역하신 김기영 서양 고전학자를 모시고 영화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원전의 진짜 매력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김기영 박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예.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 이 영화 흥행 때문에. 아, 예. 이 판매 책도 많이 좀 팔렸을 것 같은데요.
5: 논란 덕분에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4: 논란 덕분에 많이 놀라셨나요 혹시? 예. 예. 책이 이제 언제 이게 번역을 하신 건가요? 박사님이 번역하신 건?
5: 2022년이요.
4: 그렇게 별로 안 됐네요. 몇 년 안 됐네요.
5: 논란 덕분에 역주행을 하게 됐죠.
4: 그렇군요. 이게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그 지금까지 한국에는 몇 권 정도, 그러니까 몇 번의 번역본이 있는 건가요?
5: 원래 천병희 선생님 번역으로 유명했죠.
4: 예.
5: 그 이후에 지금 고전학자들이 이제 2022년에 제가 이제 26년 만에 새로 번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4: 아, 그렇군요.
5: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4: 아, 다섯 개가 있어요.
5: 예, 그래서 약간 오국지인데. 네. 제가 제일 약수국인 것 같습니다.
4: 아, 그래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좀 확 강대국으로 올라오실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서양 고전을 전공을 하셨으면 어떤 거를 전공을 하신 건가요?
5: 저는 그 고대 그리스 비극을 전공을 했고요.
4: 고대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면 정확하게 이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5: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네. 서양 고전학 중에서도 그리스 문학 쪽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4: 예.
5: 그래서 호메로스 서사시는 워낙 정말 그 천상의 별이고 고대 그리스 문학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 예.
5: 그래서 나중에 비극 시인들도 호메로스를 모방하면서 경쟁하고
4: 예.
5: 하나의 어떤 고대 그리스 문학의 원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4: 그렇군요. 오디세이아라고 돼 있네요.
5: 예, 그게
4: 오뒷 뒷간 뒷간할 때 뒷.
5: 아, 그게 좀 뒷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한데 원래 이게 오디사오마이라고 분노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4: 아, 그래요?
5: 예. 예. 그래서 오디세이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4: 아, 그렇고 이게 그러면은 현지 뭐 현지어라고 하기에는 뭐 3000년 전이니까 어쨌든 당시의 그리스 그렇죠. 발음하고 비슷한 건가요, 이게?
5: 그렇죠.
4: 아, 네. 그렇군요.
5: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4: 그렇게 그 뭐 언어학자들이 그 지역의 언어학자들이 추정을 한 발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 그렇죠.
4: 이게. 아, 그렇군요.
5: 왜냐면 이게 오디에서 뒷에 해당되는 게 윕실론이거든요.
4: 예.
5: 그리스 알파벳 중에서.
4: 아, 윕실론.
5: 예, 윕실론. 그게 이제 발음이 예. 위거든요. 예.
4: 아, 그렇군요.
5: 오디세이아. 굉장히.
4: 아, 오디가 아니라 오디세이아라고. 저도 하여간 최대한 발 안 되는 발음이지만 오늘은 오디세이아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 성질이 있어 보이죠.
4: 그렇군요. 근데 왜 분노한 자예요?
5: 아, 그게 그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실.
4: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얼마나 네. 앞으로 분노하고 뭐 속된 말로 빡치면서 살아갈지를 예언한 건가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5: 그건 잘 모르겠. 어쨌든 예. 외할아버지가 좀 뭐 기분도 나빴고 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이렇게 그런 이름을. 좀 놀라운 이름이죠, 사실은.
4: 사실 그러니까 누가 아이 이름에 화난 자, 뭐 분노하는 자, 성질난 자,
5: 그렇죠.
4: 빡친 자, 뭐 이렇게 예, 예. 붙이진 않잖아요.
5: 그렇죠.
4: 예. 뭐 약간 옛날 인디안식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예.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게 이름이 팔자를 좀 규정한 건가요 그러면?
5: 그렇죠. 뭐 어찌 보면은 그 라틴어 격언에도 이름이 곧 운명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4: 예.
5: 노멘 에스트 오멘이라고 해서
4: 예예.
5: 이름이 곧 운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4: 그렇군요.
5: 근데 사실 분노하는 캐릭터는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죠. 사실.
4: 그러게요. 아킬레우스가 항상
5: 예, 예.
4: 화가 나 있더라고요. 우리 아킬레우스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일단은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트로이 전쟁 그리고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물론 신화가 섞여 있으니까 뭐 고생을 하고 10년 걸린 것까지는 좀 문학적 창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실존한 것이냐 그런 사료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완전히 가공이냐 허구냐 약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5: 반반인 것 같습니다.
4: 아 반반이에요?
5: 반반인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실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에서도 뭐 그리스
5: 예, 그렇게
4: 사람
5: 생각합니다.
4: 아, 그렇게 이제 보는 거군요.
5: 어쨌든 기원전 1200년경의 어떤 이야기고 그게 이제 기원전 800년경에 그리스인들이 이제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알파벳을 받아들였거든요.
4: 예.
5: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계속해서 호메로스 서사시가 구전이 되다가 이제 문자로 정착이 되는 거죠. 예, 기원전 8세기경에.
4: 예.
5: 그래서 호메로스는 아마도 그 당시에 좀 활동했던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호메로스도 워낙 전설상의 시인이다.
4: 예.
5: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4: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가 이 서사시를 이제 읊은 것도 이 사건하고도 시차가 있는 거죠.
5: 시차가 있는 거죠.
4: 예, 몇백 년의 시차가 있는
5: 예,
4: 거죠.
5: 있는 거죠.
4: 그러니까.
5: 예. 그러니까 그 과거 영웅의 신화를 그 당시 기원전 8세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그 오디세이아 작품을 읽어보면
4: 예.
5: 지규법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4: 지규법이라면 지규법이요. 어떤 건가 예를 들면
5: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아 목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됐고
4: 예.
5: 그러면서 호메로스는 그 눈물 흘리는 오디세우스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나라를 잃고 지금 이제 노예 생활을 떠나는 어떤 한 여인에 비유하거든요.
4: 예.
5: 그 여인은 그러니까 정복자인 남성을 정복된 자 여성의 위치에다가 놓는 거죠. 비유적으로 지규법으로.
4: 예.
5: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호메로스라는 시

0: 그뭐 눈물을 흘리고 그 트로이 그거는 이제 나우시카 그 공주 만났을 때 그 국가에서 아마 있었던 일로.
1: 예, 맞습니다. 나우시카 예. 공주에게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궁정에 가서 탄환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손님으로 환대를 받게 되죠. 근데 굉장히 융숭한 대접이죠. 사실은 연애도 베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궁정 가인인 데모도코스가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하필이면 트로이아 목마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 장본인인 오디세우스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0: 예.
1: 나라가 정복되어서 나라를 잃고 가족을 모두 잃은 그리고 노예 생활을 떠나게 된 그 여인이 흘리는 눈물에 이렇게 빗대고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1: 예, 그런 직유법. 예. 굉장히 그 호메로스 서사시에는 중요한 서사 기법이거든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예, 개고생한 얘기기는 한데 예.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정말로 고생이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융숭한 대접. 물론 오디세우스의 매력과 뭐 장점이 있으니까 다들 붙들어 놓으려고 했겠지만은 그게 여신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칼립소가 됐든 뭐 키르케가 됐든 뭐 다 이제 붙들려고 했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근데 결국은 그걸 이겨내는 것도 오디세우스지만은 거기에 안착해서 10년 가까이 사실 뭐 섬에서 다른 뭐 이렇다면은 뭐 그 외눈박이 섬에서 고생한 거는 며칠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안락하게 시간을 보내고 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10년에 한 9년은 그렇게 안락하게 보낸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 그게 그 10년간의 방랑이라는 건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0: 9년간의 유흥과 1년간의 방황 정도.
1: 그 7년 동안 이제 예. 칼립소 곁에 있었고
0: 예예.
1: 키르케에게는 1년을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유혹을 극복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유혹의 3종 세트가 있거든요.
0: 유혹의 3종 세트.
1: 예.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칼립소가 이제 불멸의 삶을 제안했다는 거. 예. 이건 정말로 우리 인간의 오랜 꿈 아닌가요, 불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이제 그 유혹을 극복해낸 거. 또 키르케 같은 경우는 온갖 종류의 쾌락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제공을 해 주었거든요.
0: 뭐 그게 육체적 쾌락일 수도 있고 정신적 쾌락일
1: 모든
0: 수도
1: 겁니다.
0: 있고
1: 모든 겁니다. 모든 어떤 예. 안락함.
0: 예.
1: 그런 어떤 쾌락을 거의 1년 동안 즐기다가 전우가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이제 망각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각성하게 되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극복을 해내게 된 거고요. 마지막 유혹은 그 세이렌 자매 그 지식의 유혹.
0: 예.
1: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지식의 유혹을 그 세이렌 자매 그 통과하면서 자신을 이제 배에 묶고.
0: 예.
1: 그러니까 그 유혹을 그 세이렌 자매 노래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그 노래로 인해서 파멸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세이렌 자매의 그 황홀한 노래를
0: 예.
1: 그 들으면서 통과해내는 거.
0: 그러니까 일종의 부하들은 귀를 밀랍으로 그렇죠. 막아서 아예 안 들리게 하고 예. 본인은 들으면서 이제 돌파를 한 거잖아요.
1: 그게 얼마나 그 엄마 황홀경
0: 예.
1: 그런 어떤
0: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본인만 남대로 못하게 하고.
1: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그런 예. 장치가 오디세우스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알고 있는 거, 자기 인식,
0: 예.
1: 인식을 하고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유혹을 피하지 않고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욕망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거리를 두는 거.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 예. 그게 바로 오디세우스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다 주서 들은 거긴 하지만은 이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라는 게 그전에는 그리스 신화하고 뭐 제우스가 나오고 뭐 아폴론이 나오고 뭐 막 이제 아테네가 나오고 이런 신의 시대였다라면은 이게 아직도 신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인간의 시대, 인간의 서사로 넘어오고 그거에 가장 입체적인 인간의 약점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디세우스다 이런 평가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1: 글쎄요. 뭐 인간의 시대, 인간들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 신들이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0: 예.
1: 유명한 장면이 제우스가 이제 그런 불평을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

0: 잘못된 불행을 겪게 되면 신들 탓을 한다는 겁니다.
1: 예.
0: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들은 모두가 각자가 정해진 어떤 그 고통의 몫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해진 몫 이상으로 인간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인간이 무도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아가멤논 왕을 살해한 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의 예를 들게 되죠.
1: 그러니까 아내한테 살해 아가멤논 왕이 살해당했는데.
0: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서 그렇고
1: 예, 예, 예.
0: 오디세이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0: 오디세이아에서는 아내의 정부인 불륜남인 아이기스토스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1: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또 아이기스토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신들의 시대에서 인간들의 시대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일리아스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영웅이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 원인이. 좀 이게 신들이 정말로 인간의 어떤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건가 상당히 애매한데
1: 예.
0: 오디세이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들이 이 인간 사회의 어떤 정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1: 예. 예,
0: 그게 특징적인 거고 신들은 여전히 개입을 하죠. 하지만 인간들을 철저하게 조종한다라기보다는 인간들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 예.
0: 신들의 영향도 좀 존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뭐 26년 만에 우리 박사님도 다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고 크리스토퍼 놀란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영화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 작품이 현대에 주는 의미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0: 글쎄 뭐 고전의 힘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1: 예.
0: 고전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해답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주고 실제로 그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서 오디세우스의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들과 마주하게 돼요. 이를테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집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됨이라고 하는 거.
1: 예.
0: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독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오디세이아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거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타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저마다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1: 무덤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0: 그 무덤에서 글쎄 무덤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예. 자기의 어떤 상실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1: 예.
0: 뭐 이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그 귀향이라는 것이 어쨌든 내가 살아온 여정이겠네요. 그렇게
0: 맞습니다.
1: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예. 잠시 하려고 하던 것 다 잊고 슬퍼먹고 앉아있다가 정신 차리고 내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가서
0: 그런 거죠. 그런 거죠.
1: 그런 어떤 인간의 나약함 아니면 인간의 또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0: 맞습니다.
1: 오디세우스가 아닌가. 그 저는 좀 그 흥미로웠던 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고안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좀 비겁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신을 참칭해 가지고 속임수를 써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입체적인 그러니까 그 전에 영웅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웅은 근육질의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이 영웅이지 어떻게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영웅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0: 영웅상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한 편에 이제 아킬레우스가 있고 다른 편에는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돌직구 스타일이죠. 그리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우회하는 뭔가 겉과 속이 다른.
1: 예.
0: 그래서 일리아스를 읽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영웅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인데요. 너라고 하는 놈은 하데스의 문만큼이나 밉다. 하데스의 문이랑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놈은.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막 이렇게 오디세우스를 비난하는 장면이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를 위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그 지략을 사용해서 온갖 종류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돌발 상황에도 대처하고 뭐 그런 어떤 영웅으로 아주 중요한 그렇군요.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예, 그 두 가지의 영웅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더 멋있기는 한데
0: 예예.
1: 오디세우스가 되고자 하는 게 인간 예, 아닌가 또 그렇게
0: 예, 맞습니다. 됩니다. 예. 사실 그리고 예.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속임수가 많은 거죠.
1: 그렇죠. 예,
0: 많은 예. 거고 사실 전쟁의 여신 하면은 아테나 여신이잖아요.
1: 예.
0: 아테나 여신이 총애하는 영웅이 바로 오디세우스거든요.
1: 그렇군요. 예.
0: 그러니까 어떤 지략이라고 하는 거 속임수 이런 어떤 전략을 짜고 실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물론 뭐 팔의 힘이나 뭐 무공도 중요하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속임수죠 사실은.
1: 파라리 요즘은 속임수죠. 전쟁에 알겠습니다. 아이 올해 좀 얘기를 듣고 싶죠. 저도 흥미로운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0: 아, 예.
1: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0: 예,
1: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디세이아를 번역하신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노래로
0: 예.
1: 이어갑니다. 스팅입니다. 필즈 오브 골드.

0: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귀성길에 오르거나 집에서 푹 쉴 계획 슬슬 세우고 계실 텐데요. 다가오는 긴 연휴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채워줄 방구석, 북항스 준비물을 시사천국 천국의 서재에서 미리 챙겨드립니다. 연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보석 같은 책 네 권을 들고 오신 분들 김성한 평론가, 서윤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0: 천국의 서재가 맨날 시사 현안만 나르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서재에 꽂힌 책들을 우리가 꺼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1: 트럼프 얘기 안 하니까 살 것 같아요.
0: 트럼프 얘기. 지난주에 트럼프 얘기로 끝을 냈죠. 예. 1인당 5천 달러를 주겠다. 매표행위. 그런 얘기로 끝났는데. 예. 참. 자,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가족과의 만남도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또 말다툼도 있고 덕담도 있고 그럽니다. 예. 두 분은 명절을 좀 어떻게 보내세요? 어떤 식으로 이번에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3: 아, 근데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슬픈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0: 예.
3: 두 분이. 그래서 장모님하고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가족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처가나 본가나 다 어쨌든 다 부모님인데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지만은 네. 뭐 장모님 아,
3: 그래서 그게 예. 제가 잊히지 않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을 때 문상 오신 분들이 저한테 야 이제 고아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울컥한지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0: 예.
3: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0: 그렇군요. 네. 명절 때마다 좀 그런 부모님 생각이 좀 나시는 것 같고요. 서윤 시인님은
1: 전 부모님 배로.
0: 아 부모님 배로.
1: 네. 네. 또, 굳은 결의를 며칠 전부터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3: 왜 굳은 결의?
1: 어떤 핸들을 잡고.
3: 아, 네. 아 그렇죠. 오래 걸리니까.
1: 갑니다.
0: 아 운전해서.
1: 네네. 네. 아이들 다 뒤에 태우고.
0: 아.
1: 네.
0: 근데 요즘은 그래도 옛날만큼 오래 걸리진 않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도
3: 그래도 6, 7시간
1: 그렇죠. 6, 7시간 7시간 많은 8시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네. 이제 목포인데
0: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네. 벗어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1: 네.
0: 해요.
1: 그래서 네. 저희 집은 진짜 파주잖아요. 목포 사람이 왜 이렇게 북쪽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처가한테 여수거든요.
0: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1: 아, 저도 처가가 목포라서 종종 갑니다. 네. 운전해서도 갈 때가 있고요.
2: 네. 목포의 사위와 목포의 아들이네요. 네,
0: 저 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1: 훌륭하신 뭐 의원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0: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1: 그 옛날에 옛날 얘기가 나온 김에 90년대에는 저는 그때도 이제 뭐 이게 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뭐 호남 가고 막 이럴 때 18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기억하세요?
2: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그랬으니까. 네,
1: 그때 고속도로가 많지 않아서 그냥 움직이지 않아서 고속도로에서 밥을 해 먹고 막 그랬어요.
0: 네, 그때 기억나요. 뉴스에서 헬기 띄워가지고 막 위에서 하면 사람들이 길가에서 밥 먹으면서 손 흔들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교통 전문가 이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힐 거라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때 출발하면 안 막힐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그냥 다 막혔던.
2: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잘 하기 싫어하는데요. 예.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1: 아니 옛날 분은 맞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고 인정을 하시고 옛날 분이잖아요. 아니,
2: 89년도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혼자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배낭 메고 전남 고흥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뭐 버스 타고 순천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고흥 가려면은 그렇게 멀 수가 없어요. 근데 고흥 들어갔다 나오는데 4차선 도로를 한 번도 못 봤어요. 2차선 도로도 어쩜 그렇게 다 꼬불꼬불해요. 당시 호남은 80년대에는요 4차선 도로 구경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경남 쪽으로 돌아가지고 부산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경남을 갔더니 다 4차선 도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호남의 차이가 그 정도였구나 하는 걸 그때 정말 실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지역별로 우리가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호남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좀
0: 고흥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 방금 얘기하신 내 반대로 홍보를 하자면 고흥 그 나로 거 발사하는 데까지 가는 길에 백리 섬섬길이라고 길 이름이 그렇거든요. 네. 백리 동안 섬과 섬이 연결된 길이에요. 다리가 굉장히 많이 놓아져 있고 근데 그 드라이브 코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다 새로 놓아진 길인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추석 때 기회 되시면 백리 섬섬길 가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윤 시인님 어떤 책까지 오셨나요?
0: 저 임봉근 임다운 작가의 산문집 오늘 내일 하는 사이인데요.
1: 오늘 내일 하는 사이.
0: 네 예. 제목이 심상치 않죠. 네 오늘 내일 한다는 건 이제 짧다는 건데 이분이 할머니는 31년생 할머님이고요. 예 임다운
2: 31년.
0: 네, 임봉근 작가는 31년생 할머니고 임봉근 작가는 31년생 할머니고 임다운 작가는 91년생 손녀예요. 손녀와 할머니가 함께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좀 어울리죠. 추석에 네네. 할머니 보러 많이들 가잖아요. 네. 할머니 굉장히 오래 사셨죠. 지금 굉장히 정정하고 건강하세요. 네, 이분이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분인데 코로나 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손녀에게 나 외로워 죽겠다. 나 이러다가 진짜 외로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손녀가 듣고 있더니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고 나한테 편지 써줘. 그럼 내가 답장을 할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실물 편지를 봤는데 이렇게 두툼하게 편지를 썼어요.
1: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0: 손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2: 네?
0: 손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1: 손녀는 왜요? 안 보냈다고요? 네, 할머니만 보낸 거예요?
0: 할머니만 계속 써놓고.
2: 이런
0: 써놓고 보관했다가 오면 주고 하고 손녀는 답장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산문으로 써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건데요. 이 두 분이 성이 임씨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임봉근 할머니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처가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우고 너무 문제가 많고 처갓집에 돈도 이렇게 사기성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도 일종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의 성을 다 임시로 바꿔버립니다. 남편의 흔적을 자기 삶에서 도려내버린 거예요.
1: 그렇네요. 그러니까 임시네요. 다 할머니 성에 따른 거네요. 지금
0: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할머니의 인생 할머니 인생이 편지에 드러나고 손녀의 글에 드러나고 그래서 이번 추석이 보면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집안의 어른 엄마를 어른 여성을 만나잖아요. 예. 그 여성의 역사를 이 책을 비추어서 가만히 들어보고 함께 대화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2: 그러면 책 제목이 오늘과 내일 하는 사이인가요?
0: 이게 그
1: 중의적인 표현
0: 그렇죠.
1: 같은
0: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이 두 분이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명절이나 다 같이 가족 식사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천주교도 네. 천주교 네. 성당 다니시는데 할머니 아버지 저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네. 내년에 죽게 해주세요. 근데 안 돌아가죠. 예. 그거를 10년 동안 하면서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우리 오늘내일 하는 사이인데 뭐 계속 된다 건강하셔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2: 아, 저는 뭐 앙당 싸우는 사이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런 생각
0: 되게 들어서. 유쾌하고 네 재밌는 책입니다.
1: 이 할머니 임봉근 할머니가 보니까 성격이 대차시네요. 네. 적극적이시네요. 남편도 이렇게 파묘가 아니라 뭐라고 도려내고 남편을 이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0: 네. 당시에 이화여대 국문과 진학하셨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졸업을 못하시고 군산 일보에서 종군 기자로 일하셨어요.
1: 아, 그럼 완전
0: 결혼하기 전에
1: 엘리트시네요. 네, 그 당시에 기준에서 네. 보면
0: 근데 당시에 엘리트 여성이 엘리트여도 결혼하면은 이제 아닌 거예요.
2: 아, 어, 그렇죠. 그 전에는
0: 네,
2: 그랬죠.
0: 네, 그 인생을 굉장히 착잡하게 여기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이 책을 내면서 책을 냈다는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2: 아, 좋네요.
1: 네, 좋네요. 우리 시인님 출판사에서 내
0: 네, 제가 작업을 했고요.
2: 아, 예, 예, 예. 아, 예. 아니 좋습니다.
0: 일단 홍보성으로 보일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빌려서 보셔도 되고요.
1: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명확하게 밝히고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책이다. 네, 제가 저도 안 봤는데 꼭 사서 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성환 평론가 추천 책 한번 볼게요.
2: 저는 이해 충돌이 전혀 없는 책입니다. 예, 예. 만화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명절 때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화책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예. 시간 보내기도 좋고. 그래서 바닷마을 다이어리 예. 갖고 나왔어요. 요시다 아키미가 쓴 책이고요. 전체 9권짜리 단행본입니다. 근데 책이 작고 그래서 금방 읽거든요.
1: 예.
2: 근데 아마 어제 많이 들어본 제목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고레다 히로가츠 감독이 만든 영화 있잖아요.
1: 예.
2: 그거랑 같은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일본 가마쿠라의 오래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자매들 얘긴데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다른 자매들이 모여서
1: 예.
2: 서로에게 집과 가족이 되어주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다른 가족, 그 자녀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면 아버지는 같고,
2: 아버지는 같은데.
1: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예, 예.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2: 예,
1: 그 말에서.
2: 예. 거기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같이 정이 들어가면서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절에 다 같이 모이잖아요. 또 가족과도 떨어져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더불어 살아가는 게 뭘까? 꼭 같아야 되는가? 또 꼭 한 부모여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관한 좀 생각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갖고 왔어요. 이 그 배경이 된 데가 가마쿠라거든요.
1: 예.
2: 근데 슬램덩크 배경이 되는 곳이 에노시마예요. 근데 가마쿠라 바로 옆이에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1: 아 그랬어요?
2: 예예. 예. 가마쿠라는 한번 옛날부터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역사가 사실상 봉건이 시작됐던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됐던
1: 그렇네요.
2: 곳이거든요.
1: 그렇네요. 가마쿠라 막부.
2: 혹시 뭐 남아 있는 게 있나 해서 가보려고 그랬더니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1: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가마쿠라.
2: 네, 그렇죠. 막부. 1000년도 예. 더 된 건 1000년쯤 된 거 된 예, 예.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가면 나중에 언젠가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마쿠라하고 그 슬램덩크 배경지가 되는 에노시마 여기 예. 동시에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럼 이 배달은 내 자매?
2: 네네 이제 자매들이
1: 뭐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2: 없어요. 사실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아. 서로 간의 에피소드들이 계속 엮이는 거예요.
1: 예.
2: 근데 처음에는 좀 서로 어색하잖아요.
1: 어색하겠네요.
2: 네, 어색하고 또 제일 큰 언니가 있는데 큰 언니하고 새로 또 다른 이제 배달은 아이는 또 상대적으로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매들이 서로 간에 그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1: 예.
2: 다른 삶의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서 같이 함께 살면서 정이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린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1: 그러니까
2: 같아요.
1: 이게 완전 남도 아니고 그쵸. 완전 가족도 아니고 네, 그
2: 절반 정도 걸쳐 있는
1: 그런 류의 영화들이 꽤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족들이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가족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뭐 이런 갑자기.
2: 근데 이런 네. 가족들이요 생각보다 네. 많아요.
1: 아 그래요?
2: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요즘엔 또 다시 이제 이혼했다가 네. 다시 또 다른 분하고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부모님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섞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게 큰 어려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만화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어떻게 잘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화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미리 보여주는 만화이기도 해서 만화인데 가벼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0: 아니 그 추석이나 설하면 우리가 전통적 가족관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천명관 작가의 고령화 가족이라는
2: 아 고령화 가족 소설인데 그것도 영화로 만들었죠.
0: 그 영화로 만들었죠. 되게 네.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거기 네. 보면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쉽게 말해서 콩가루 가족이었는데 아.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범위도 좀 넓어지면 여러 사람이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원래 가족은 콩가루가 제맛입니다.
2: 이건 무슨 얘기지? 대체
1: 가족이 너무 평화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좀 이렇게 우여곡절도 있고.
0: 맞아요. 모든 가족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콩가루 아닐 수는 없어요.
1: 아닐 수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요. 네, 맞아요. 네, 평온해 네. 보여도 그게 다 아닌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이번에는 서효인 시인님 추천작 두 번째 것 들어보겠습니다.
0: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잘 안 내려갔어요. 그냥 혼자 있었어요. 부모님도 굳이 제가 내려오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2: 아 그래요?
1: 내려온 자식인가요?
0: 근데 저희 어머니 약간 쿨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뭐 내심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셨고 뭐 내려갈 뭐 100% 안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적도 많거든요. 4, 5일 정도. 그때 막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부러 좀 어려운 책도 그 기간에 좀 읽고 집중해야 될 책도 그 기간에 읽고 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무조건 추석이라고 다 가족끼리 모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벵하민 라바투트 작가의 매니악이라는
1: 아, 매니악. 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0: 네. 예. 아, 이 대단한 책입니다. 이분이 거의 지금 현대 소설계 천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2: 아, 그래요?
0: 과학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써요. 그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가 부커상 최용심에 올랐는데 이 소설도 그 실화에서 시작해서 픽션으로 넘어가는 논픽션에서 시작해서 픽션으로 넘어가는 게 기가 막힌 소설이거든요.
2: 네.
0: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할 매니악은 파울 에렌페스트가 그 비합리성의 과학을 주창해요 그 당시에.
2: 네네.
0: 20세기 초에. 그때는 합리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죠. 세계잖아요. 물리학이.
2: 그렇죠.
0: 그래서 문맥을 막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분에 의해서 양자의 역학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네. 그 양자 역학은 사실 비합리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1: 예.
0: 그리고 그 양자 역학을 받아들인 또 다른 천재 과학자 존 폰 노이만에 의해서 예. 매니악이 예. 만들어진 컴퓨터가 예. 만들어진 거죠.
2: 예.
0: 그리고 그 컴퓨터가 더 발달 컴퓨터와 양자 역학의 결합 되는 상황이 AI가 탄생하고 그 AI와 대결하는 사람이 이세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렇게 세 명이에요.
2: 아 이세돌도 나와요?
0: 네.
2: 어 그래요?
0: 에렌 페스트, 존 폰 노이만, 이세돌.
1: 아 이세돌이요?
0: 네. 이렇게 세 3부입니다.
1: 그러니까
0: 소설이.
1: 이 벵하민 라바투투.
0: 네.
1: 이분이 이세돌을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0: 네. 칠레 작가인데.
1: 칠레 작가예요?
0: 네.
2: 오 칠레?
0: 근데 그때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있었던 네. 그 대국을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픽션을 가미했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의 취재에 의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아 그럼 이런 천재가 있었지 이런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2: 네.
0: 이 천재가 아무 천재는 혼자니까 천재인 거잖아요.
1: 예.
0: 아무도 자기를 못 따라오는 그 상황에 샜던 고뇌와 번뇌 그리고 천재이고 싶지 않음 평범하고 싶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드러지는 자기의 본성과 싸우는 괴로움 같은 게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과학 발전한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천재성을 가지고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과학 발전이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위해서 변질돼서 인간을 괴롭히고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나서 또 한 발짝 이끌어 나가고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3: 그렇군요.
2: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네요. 한번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네.
1: 평범하게 삽시다. 어차피 안 되는데.
0: 그 지식의 습득이 요즘 뭐 인터넷으로 많이 정보를 접하시고 책을 보더라도 정보가 실용서를 보면서 정보를 접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1: 예.
0: 근데 저는 이런 소설들로 넓어지는 인식의 지평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픽션에 의해서 내 인식이 넓어지는 거는 다른 방식보다는 더 오래가고 더 범위가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인식의 너비를 넓혀주는 책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 매니악 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2: 머리 아플 것 같은데.
0: 아픕니다. 아프지 않다고는 거짓말입니다.
1: 머리를 좀 쓰세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 네. 좀 이제 추석 명절 때는 좀 가벼운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 아니 뭐 가벼운 네. 책도 오늘 소개를 했으니까 네. 또 매니아 같은. 저는 굉장히 흥미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신진서 구단 이분이 네. 바둑 또 이제 AI랑 대국을 해서 이겼어요.
2: 물론 두 점 깔긴 했지만 이겼죠.
1: 예, 두 점 뭐 깔긴 했지만은 사실. 이것도 이제 좀 획기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직도 천재들은 계속 또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도전도 있고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지어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니악 저 꼭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성한 평론가님 두 번째 책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2: 두 번째 책은 상곳 곡 미풍 한자인데요.
1: 예.
2: 그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중국 작가 위화의 신간 에세이집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하이인이라는 작은 현에서 자란 작가가 소년 시절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마음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 예.
2: 에세이니까요. 근데 그 어린 시절 혹시 아버지가 자전거 몰 때 뒤에 이렇게 타본 기억 있으세요?
1: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태워주시지 않고 저 혼자 탔던 것 같아요. 예.
2: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0: 저는 이제... 할아버지랑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 예, 예.
0: 옛날식 자전거 큰 거.
2: 아 그렇죠.
0: 예.
2: 옛날에 반진발이 진발이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하여튼 조금 예. 큰 자전거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검은색. 예. 근데 그 위화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형이 그 아버지 뒤에 앉아서 자전거를 타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사치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아버지 뒤에서 타고 가는 걸 발견을 해서 이 광경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고 행복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1: 형만 태워줘서?
2: 그렇죠. 그렇죠.
1: 아...
2: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 저도 태워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가 근데 이걸 또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본인은 표현하던데 드디어 뒷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가 나무다리에 나무판을 나무다리에 나무판을 지나갈 때 들리던 삐걱삐걱하는 소리. 그 소리를 생각하면 달콤한 여운이 느껴졌고 꿈에서 웃으며 깨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추억이나 이걸 자전거를 매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표현 보면서 되게 뭉클한 느낌도 들었어요. 부모님하고의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게 다 누구나 있잖아요. 이 위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둘 다 시골 의사였잖아요. 자기도 예. 또 의사를 하다가 이제 작가로 이제 전업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아버님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택시를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1: 예.
2: 포니 2를 처음으로 갖고 오셨는데 집에 저녁 때 이제 집에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럼 택시가 오면은 그 시골 이제 장터 같은데 거기에 한 귀퉁이 집이 있었는데 온 형제들이 다 나와서 그 한 겨울에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차 바퀴를 닦았어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호호하면서 그 뜨거운 물로 차 바퀴를 닦았던 기억이 나요.
0: 아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1: 아니, 저랑 김상평님이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2: 근데 아니, 저는 시골
0: 리액션을 이렇습니다.
1: 거의 뭐 선조를
2: 선조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본네트 다니고 바퀴를요.
2: 근데 끝까지 그 운전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개인 택시 운전하셨던 거를 제 형제 몇 명이서 돈을 모아서 새 차를 뽑아드렸어요. 그 차를 한 2년 정도를 못 모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이제 마지막 영정 사진을 들고 그 택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예, 작품을 소개해 주시고 본인의 가족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곡 미풍 이 작가가 위화가 아마 허삼관 매열기 그 작품
2: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도 읽었는데요.
1: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피 팔아서 애 키우는 아니 아니 내용 이거잖아. 피 팔아서 네. 애 키우는 뭐
0: 그렇죠.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좌정우죠.
2: 네. 에이스에 다 걸리는 예. 비극이죠. 피를 팔면서 이제 계속 병을 옮기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그 스토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번 그것도 기회 되시면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제 어렸을 때 이제 뭐 계속 하시지 않았는데 택시 운전을 좀 하셨었거든요 한때.
2: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저는 자동차 바퀴를 닦은 기억이 없는데
2: 아니 자동차. 뭐 어떤 차시길래 아, 설마 포니는 아니겠죠? 아,
1: 포니였던 것 같아요.
2: 아 네, 진짜요? 네, 포니였던 근데 무슨 포니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선조라 그래요.
1: 아니 자동차 바퀴를 닦았다고 하니까
2: 아니 시골에서 어. 그 엄청나게 큰 자산이잖아요. 집의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생계수단이잖아요. 그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나와서 차를 매일 닦고 이렇게 할 수밖에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기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한 게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지금 안 나오는 차니까 얘기할 수 있겠네. 에스페로라는 차.
2: 에스페로, 어, 에스페로 예, 알죠.
0: 보셔가지고
1: 예. 한참 대우차 아니었나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한참 온 가족이 타서 가고 있는데 옆에 차에서 창을 내리고 한참 막 아버지께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차에서 연기가 펄펄 나고 있다고.
2: 아.
0: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푸시고 몇 킬로를 가서
1: 밖에서 연기 네,
0: 탄내가 밖에서
2: 연기가 나거든요.
0: 탄내가 엄청나서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택시 안 하시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네. 저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들어서 그냥 미끄러져 박아서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저거 속도를. 예, 예.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아버님이 택시 운전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추석 연휴가 아직 좀 며칠 남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또 웃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작도 했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또 풍성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의 서재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천국의 서재는 없고요. 다다음 주에 천국의 서재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서윤 시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9월 18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울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난 너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 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2: 803강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 보장?
1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서랍이나 옷장 정리하다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끼려다가 몇 년 동안 잘 모셔만 놓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물건들 발견할 때 있습니다. 신발이나 옷이 깊숙이 갇혀있던 세월 동안 모양이 변한다든지 또 낡아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신발은 신어야 나에게 잘 맞는지 알게 되고 새 옷은 또 입어봐야 내 옷이 되는 것처럼 마음도 꺼내야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혹시 고이 모셔만 두고 못했던 말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꺼내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려드렸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금요일 마무리 잘하고 계신 거죠? 이번 주는 정말 이 파란 가을 날씨, 너무나 아름다운 저녁 노을, 아 정말 너무 좋았죠. 일기예보 보니까 주말까지는 쭉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주말,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가끔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껴 입어야지, 나중에 입어야지, 나중에 사용해야지 하다가 몇 년 동안 깊숙한 곳에 들어있기만 한 물건들 있거든요. 뭐든 꺼내야 제 역할을 한다는 걸 또 느끼게 되는데, 이번 주말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 많이 많이 꺼내면서 이 좋은 가을 날씨를 함께

0: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조규찬의 찬바람이 불면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했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음저풍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킨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모점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요자 등등 아주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한주 음저풍 청취자들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연극 공연 티켓인데요. 홍길동을 쓴 조선의 이단아 허균의 삶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현대판 마당극 공주 국제연극제 대상작 몬스터 허균의 대학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학로 블루에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 공연 날짜 중에 희망하는 날짜에 관람 가능하시니까요. 이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사연 보내주셔야 하고요. 성함 꼭 함께 적어서 신청사연 보내주세요. 7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아가다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11월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예약해놨어요. 볼 수도 없어 설레요. 야, 11월에 제주면은 너무 날씨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좋겠네요. 진짜 더구나 친구들과 가는 여행이 사실 자주 할 수 없는 여행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과 가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죠. 나이가 몇 살이 됐건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 딱 그 친구들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우리 아가다님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5839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중디 제가 꽤 예전에 좀 오래된 주택을 우리 수녀님들께 기부를 했는데요. 그 공간에서 탈북민 아이들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공부가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글쎄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아주 좋은 아파트가 됐답니다. 이제 거기서 아이들 그룹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와, 아 정말 5839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기부해 주신 그 공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얻어서 더 훌륭한, 더 좋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정말 쉽지 않은 그 결정이셨을 텐데 너무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9477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쫑디 어제 저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장터목 대피소에서 삼겹살까지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도 먹고 후식으로 우아하게 원두커피 한잔 마셨더니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둥둥 떴답니다. 그러다 오늘은 기분의 감정이 너를 뛰는 또 다른 저를 만나는, 조금은 낯서네요. 갱년기 씨, 너무 급하게 오지 말고 천천히 와도 괜찮아요. 강호달님의 또 하루는 신청합니다. 네,
9477님 신청해 주신 강호달님의 또 하루는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널 뛰는 감정 잘 붙드시길 잘 진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강호달님의 또 하루

음악인의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바로 아이유 씨입니다. 정규 6집을 앞두고 선공개 디지털 싱글을 발표했는데요, 수록된 두 곡 모두 아이유 씨가 작사를 했네요. 타이틀 이별로부터, 이 제목의 표기가 이 띄어쓰고 별로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붙여서 읽으면 이별로부터잖아요. 이렇게 띄어쓰기 변주를 통해 한 번 더 제목을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노래엔 과거의 인연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데뷔 18주년을 맞아 팬들과의 만남도 기획 중이라는 아이유 씨의 새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표한 장기하 씨입니다. 장기하 씨는 마음속에서 오가는 뚜렷한 느낌을 시 한 편에 담았고, 그 시에서 비롯된 무성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음반과 한 편의 영화가 짝을 이루는 형태의 앨범이 탄생했습니다. 장기하 씨가 출연하는 영화 산산조각의 OST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앨범 산산조각의 타이틀곡은 너나 나나인데요. 온라인 문화 속의 날선 비난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담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장기하의 너나 나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두 곡 만나봤는데요. 먼저 아이유 씨의 그 언어유희가 돋보이는 제목 이별로부터 혹은 이별로부터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노린 것 같죠? 그죠? 그래서인지 가사도 더 궁금해지고 더 집중하면서 들어보게 되는 그런 곡이네요. 자, 그리고 장기하 씨는 정말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그런 아티스트들 마치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막이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듯이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든지 하는 그리고 해내는 그런 아티스트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장기하 씨는 그중에서도 또 음악도 만들지 영화도 만들었다고요. 거기에 출연도 하고. 참 정말 이렇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장기하 씨의 모습 너무 대단하고 네.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더 기대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8017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쫑디, 친구들이랑 한강 갔는데 돗자리를 안 가져가서 그냥 샀거든요. 하지만 일어날 때 친구들이 아무도 돗자리를 안 가져가려고 하고 저도 좀 짐스러워서 주위에 필요해 보이는 사람 누구에게 줄까 둘러봤더니 외국인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위 버릴 거, 위 버릴 거 이러면서 손짓 발짓을 했더니 소통이 돼서 드리고 왔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이런 게 소통이 돼요. 네, 다 알아들어요. 위 버릴 거, 위 버릴 거. 그 외국인 커플이 재밌는 한국에서의 재밌는 추억 하나 만들어 갔겠네요. 자, 그리고 5583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쫑디. 예전에 미닫이를 여닫이로 착각했다는 사연 보냈었는데요.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하신 엄니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엄니가 어제 또큰 웃음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추가 CT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어제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아침 먹고 점심 굶으라고 말한 걸 아침 안 드시고 점심을 왕창 드시고 가셨대요. 어쩔 수 없이 공복되기까지 병원에서 2시간을 더 기다렸고 아무튼 검사는 잘 받으셨는데 또 문제는 검사 끝나자마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은 검사실 앞에 두고 그냥 곧바로 주차장에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가방 찾으러 갔다 오셨다네요. 우리 엄마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을 겪었답니다.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신청해요. 네, 이건 뭐 어머니가 그 검사 받으러 갔다가 당황하셨으니까 우리도 당황하면 이런 실수 하거든요. 뭐 어머니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558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9120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제가 오늘 지하철 타려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곱게 차려입으신 어머님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길을 물어보셨어요. 차근차근 여쭤보니까 처음 오신 동네인데 지하철 입구를 나오셔서 목적지에 반대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00m도 안 되는 거리를 함께 걸으며 가셔야 하는 건물까지 안내해드렸는데요, 같이 걸어갈 때 그분이 저더러 선생님이라고 하시며, 선생님은 바쁘지 않으세요?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어지실 때 축복받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괜히 눈물이 났네요. 200m 조금 더 걷고 받은 인사 때문에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소라의 난 행복해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9120님의 신청곡 이소라의 난 행복해 듣고 왔습니다. 아유 참 진짜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도 약간 코끝이 찡해지네요. 아니 길에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 어른들 특히 어머니들 보면 진짜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잖아요. 분명 우리 엄마도 길을 가다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누구든 내가 지금 이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내 어머니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큰 부담 없이 그냥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본인보다 훨씬 더 어린 그런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 차려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이런 어른들 보면 참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냥 그런 인사 건네주시는 게 막 감사하죠. 사실 나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참 두 분 다 이 도움을 주신 9120님도 그리고 도움을 받으신 그 어머님도 두 분 다 참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좋은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든 이 재밌는 에피소드, 좋은 에피소드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9120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수도권 야고보님이 신청해 주신 예전에 신청해 주신 곡이 있거든요. 요거 아주 잘 킵해뒀다가 오늘 틀어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야고보님 방송 듣고 계시겠죠? 신청해 주신 먼데이 키스의 가을 안부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 2부에 먼저 가서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이번 달 초부터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 오전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선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픈런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니까요, 바로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의 아시아 첫 매장이 우리나라에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3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먹었다는 후기도 등장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다릴 거면 미국 본사로 가는 게 빠르겠다, 이런 커다란 글씨를 써서 번쩍 들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멕시코 식당의 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멕시코 음식 타코 드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 타코를 둘러싼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멕시코 지역의 고대 아즈텍 마야 문명은 옥수수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주민은 옥수수를 재배한 뒤 알갱이를 돌에 갈아 반죽해 넓게 구워서 또띠아 빵을 만들었고, 그걸 접시 삼아서 수확한 채소와 생선을 올린 뒤 먹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의 타코가 됐습니다. 타코라는 이름은 원래 광석을 캐기 위해 쓰던 작은 폭약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멕시코 광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미국 텍사스에서 일하던 도중 배가 고프면 이 고향의 음식 또띠아에 고기나 채소를 쌓아 먹으면서 폭약 이름인 타코를 그 음식에 붙여서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향의 음식을 일하는 도구와 접목해서 조금이라도 힘겨움을 잊었던 거겠죠. 타코는 멕시코 전통이자 삶의 방식, 문화 소통의 도구이고, 심지어 타코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이런 음식이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오픈런을 만들고 있다니, 이 국경 없는 트렌드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고, 아유 저도 타코 좋아하는데 언제 타코 먹으러 가고 싶네요.

0: window.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1: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네킹콜이 부른 게사스 게사스 게사스 였습니다. 자, 올해 월드컵 때문에 미디어에 타코가 많이 노출되긴 했었는데 이번 달 초에 멕시칸 프랜차이즈 식당의 아시아 1호점 1호 매장이 우리나라에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뭐 지금 뭐 1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는 2시간, 3시간까지도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은 날씨가 덥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또 줄이 끝없이 늘어져 있어도 또 그렇게 기다림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 식당 앞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그 열정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타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식당에서는 특히 이 타코 재료를 직접 선택해서 먹는 또 재미가 있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가는 타코집에선 그 주방장이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그거 받아서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새로 생긴 이 프랜차이즈 식당은 재료를 선택해서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하네요. 참 어쨌든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정말 맛있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또 계속 이렇게 줄을 서시는 거겠죠. 저는 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줄 서 있을 자신은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줄 안 서도 먹을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네요. 저 진짜 타코 좋아하거든요.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로 보내주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릴 주말이 아쉬우니 재밌는 드라마 영화를 더 열심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CD, 화장품, 육포 등등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자, 오늘은요, 뮤지컬 넘버를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미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기존 히트곡을 엮어서 줄거리를 입힌 뒤 탄생된 뮤지컬, 주크박스 뮤지컬의 음악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아바의 노래로 만들어진 맘마미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김광석님 노래로 만들어진 그날들이란 작품이 있죠. 그리고 또 작곡가 이영훈님의 노래로 만들어진 광화문 연가, 이 작품이 주크박스 뮤지컬이죠. 자, 특히 지난 9월 6일부터 다시 공연되고 있는 광화문 연가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에겐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이문세 씨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뜨거운 반응 속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2011년 초연 후 여러 버전으로 재탄생된 광화문 연가는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기 전 1분 동안 첫사랑의 기억을 되짚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이영훈님이 직접 기획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 여러 창작진이 힘을 모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훈님이 병상에 있을 때 병문안을 왔던 윤도현 씨에게 출연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또 전해집니다. 현재는 이석훈, B2B의 서운광, 차지연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광화문 연가가 꾸며지고 있는데요. 이문세 씨의 명곡들이 배우들에 의해 무대에서 어떻게 재해석될지 너무 궁금해지는 작품이죠. 이 작품 속에 뭐 예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우들이 부른 버전 이 노래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도 이 좋아하는 이 노래,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 노래를 이문세 씨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주크박스 뮤지컬의 대표작 맘마미아의 음악들은 우리 음작품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뮤지컬 맘마미아에서 가장 도나 역할을 많이 맡은 배우가 바로 최정원 씨예요. 최정원 씨는 인생의 절반을 도나로 살았고요. 1000번 넘게 해온 맘마미아 무대지만 매번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데요. 자, 그래서 또 최정원 씨가 부른 맘마미아의 OST 중에 The Winner Takes It All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죠. 이문세 그녀의 웃음소리뿐, 최정원의 The Winner Takes It All.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오늘은 주크박스 뮤지컬 국내 창작 작품인 광화문 연가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맘마미아의 배우들 넘버 또 들어봤는데요. 광화문 연가는 이 작품 보면서 그 많은 이영우님의 명곡들이 또 이렇게 재탄생되는구나 감탄하게 되면서 재공연 될 때마다 많은 인기를 얻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특히 그 아이돌 그룹 B2B의 서은광 씨 가창력이 매번 공연 때마다 화제인가 보더라고요. 네, 저도 이 작품 뮤지컬로 꼭 보고 싶네요.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정원 씨는 최근에 빌리 엘리어트도 하시고 이제 12월에 뮤지컬 시카고에 다시 출연하신다고 하는데 아, 정말 이 최정원 씨의 멈추지 않는 그 열정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멋진 작품들, 멋진 노래, 연기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이창동 감독님 영화 얘기했었잖아요. 기다렸던 경사스러운 소식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이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등상이 황금사자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바로 다음 2등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말 너무 대단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9월 23일에 극장 개봉하고요. 곧 OTT에서도 또볼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의 궁금한 작품이 개봉을 했는데요. 헐리우드의 영화 인턴.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했던 그 작품이 국내에서 또 리메이크가 됐죠. 최민식, 한소희 씨 주연으로 재탄생됐는데 젊은 CEO 한소희 씨와 막내 인턴 최민식 씨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중에 정훈희 그리고 송창식 이두 분이 함께한 노래 안개 함께 들으시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함께 해볼까요? 5085님께서 추천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유난히 바쁜 한 주를 보내서 그런지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이럴 때는 머리도 좀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실컷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화이트 칙스란 작품을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영화도 영화지만 밝고 경쾌했던 OST가 더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이 노래만 들으면 저도 모르게 신나게 건반을 치는 흉내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참 이 시간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만날 때마다 내가 안 본 작품 이렇게 많다니 이렇게 놀라게 돼요. 저 영화 진짜 많이 보거든요. 화이트 칙스도 제가 안 본 영화네요. 진짜 가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컷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 너무 보고 싶죠.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배꼽 빠지도록 정말 정신줄 놓고 웃으면서 봤던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 영화 이후로는 코미디 영화 보면서 그렇게 신나게 정신없이 웃으면서 봤던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작품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와 쭝디 진짜 옛날 사람이다 이럴 것 같은데 바로 총알탄 사나이 1편이거든요. 진짜 그 영화는 정말 너무 웃겨서 정신줄을 놓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5085님께는 화이트 칙스가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자 언제든 이 화이트 칙스 OTT든 어디든 제가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 남편이랑 천리안 정식 서비스 이전인 인포샵이란 곳에서 만났거든요. 저희가 영화 접속처럼 만나서 늘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이 넘쳐요. 영화에 등장하는 페일 블루 아이즈 듣고 싶네요. 와 진짜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만나셨네요. 진짜 특별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5085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화이트 칙스 OST 중에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준비했고요. 이어서 제이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접속 OST 중에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Pale Blue Eyes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747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 주말에 영화 클래식을 보려고 해요. 비 오는 날에 두 배우가 뛰는 그 유명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해요. 참 정말 이 영화는 그 영화 제목대로 진짜 우리 한국 영화의 영원한 클래식으로 자리 잡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작품이었고 OST도 너무 좋았던. 자,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한곡더 들려드릴 텐데 3662님께서 추천 사연 보내주셨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에서 나왔던 음악 빅마마 신현아님의 라 팔로마 듣고 싶어요.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번에는 2801님이 보내주셨는데 저 GOD 팬이었는데요. 윤계성 오빠의 첫 영화 발레 교습소 잊지 못합니다. 영화에 흘러나온 모세의 콜드 블러드 신청해요. 와, 이 작품도 제가 한번 영화네요. 자, 신청곡 모세 콜드 블러드 발레 교습소 OST 함께 들으시죠.

자, 어느덧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어요. 벌써. 자, 오늘 끝곡으로 7885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페임 OST 중에 아이린 카라의 페임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자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

0: 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1: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연금 새실레아 수녀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죠. 전화 한 통을 걸기도 전에 누가 전화했는지 화면에 이름이 먼저 뜨고요. 메시지를 보내면 금세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득 편리해진 만큼 우리가 조금씩 잃어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여보세요 하고 먼저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이름보다 목소리를 먼저 알아듣고 짧은 통화 한마디에도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시절. 글쎄요, 이런 말이 요즘엔 뭐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득 그리워지는 아날로그적인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때 그 시절의 따뜻함을 오솔길 가족과 나누는 산책을 떠나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나정신 최은영이 부른 예수 마음 함께 들었었죠. 예, 예전에는요, 여보세요 한마디로 상대방을 알아맞혀야 했다는 게 참 재밌네요. 목소리 듣고 누구지 하다가 결국 아이고 네 목소리도 늙었네 하던 시절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그리워지는데요. 여러분은 뭐 그리워지는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빠롱빵으로 예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좀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또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왔는데요. 네. 하하대사님, 오늘은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터미널에 가는 도로가 혼잡해서 겨우 30초 전에 탑승했습니다. 평소에 마라톤 연습을 안 했으면 못할 뻔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운 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보면 예전이 그립더라고요. 예전에는 땅에 흙과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가 모든 장난감이었는데 맞습니다. 어린 시절 옛날에는 무슨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전쟁 후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후라도 정말 아이들이 또 좀 많아요. 한 집에 막 네 명씩 있으면 장난감 뭐 어쩌다가 한번 오리 같은 거 하나 몇 개 있으면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고 뭐 돌멩이 가지고 뭐 공기놀이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아 그 노는 장난감이 그리우시군요. 아 이런 게 참 정서적으로 참 우리 마음을 애잔하게 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예 오늘 그런 컨셉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 웃기고 재밌었던 옛날 얘기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아, 요세피나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서지수 요세피나, 오랜만이에요. 오, 그동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항상 수녀님이 마음 한켠에서 우리 요세피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지치지 마시고요. 예, 유치칠리아님 아날로그적 감성인 라디오도 빵톡으로 듣고 새롭게 변화된 빵톡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와 정말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느라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랍니다. 저희도 바오로딸 출판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인터넷 서점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한번 그걸 다 바꾸기 위해서 거의 2년이 걸렸어요. 2년도 넘게 걸렸나 봐요. 그 프로그램을 다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수고들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예쁘게

바뀐 창들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그래서 널 사랑하노라.

아론 밴드가 부른 그래서 널 사랑하노라 듣고 왔죠. 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좀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임유리님, 네, 저도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네요. 공중전화 삐삐도요.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달고나도. 예, 달고나는 요즘에도 유행이더라고요. 아직.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때 반 친구들과 선생님도요. 올여름에는 5학년 때 다니던 학교에 다녀왔답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수녀님 생각이 났어요. 왜 뭐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사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그 국민학교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면 옛날에는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이고 뭐 건물도 커 보이던 게 아 왜 이렇게 운동장이 작아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제가 다니던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리고 학교 9층에 뭐 다른 건물들이 이제 막 들어서기도 했고 아 참 다른 풍경이죠 옛날하고는. 아유, 그래도 그리운 건 뭐 그리운 거죠. 네, 저도 우영애라고 학교 국민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어디서 사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 친했었는데. 네, 2037님 오늘도 가을가을한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쉽고 안타까운 가을날 불금이네요. 맞아요. 금요일. 금요일을 하면 조금 좋은 마음 아니십니까? 좀 쉬는구나 하는 예 모든 것이 편해져서 좋기만 하지만 낭만이 없어진 것 같아 예전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모든 게 그립네요. 세상에 너무 요즘 디지털화 돼가지고 빠르고 뭐 눈이 휙휙 돌아갈 만큼 멋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참 그래도 정서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걸 다 차곡차곡 마음속에 좀 담아두면서 때로는 생각난 걸 글로 적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69 하나님, AI가 발전할수록 예전 옛날의 방법이 더 옳다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감정과 정서의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순수하고 착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고마웠던 분들이 제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준 큰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친구는 실제로 존재해야지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만 뭐 AI는 꼭 필요할 때 뭐 조금 젊은이들 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도 때로는 꼭 필요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뭘 작성할 때 도움도 받고 뭐 그러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그러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생에서 고마웠던 분들 기억나는 거 그런 건 AI가 대신 해줄 수 없죠. 네, 실제 살아있는 우리 현재의 우리 친구들 얼굴 마주 보는 분들 참 소중합니다. 예, 고마운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디오니시아님, 네, 오늘도 자주 그러듯이 핸드폰을 차 안에 두고 그냥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시간이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지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물어볼 때 손가락으로 손목을 톡톡 치는 신용을 했는데 요즘도 통하려나?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시간 물어보는구나 하고 몇 시예요 하고 알려주죠. 네 맞아요. 그런데 손목 걱정이 다 뭐예요. 제가 시간을 물어보니 핸드폰 없이 있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하하하. 그렇죠.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시계를 안 찾다 하더라도 모든 것 다 보면 금방 화면에 보이니까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요? 그래도 웃기느라고 쓰신 거 아닌가요? 너무 재밌네요. 이 글도 항상 유머와 또 재치가 있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이 있는 아날로그적인 디오니시아님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네. 요세피나님, 아, 저 지수 요세피나입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 올립니다. 약간 짧은 문장 올렸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더 붙여서 길게 쓰셨네. 첫 번째는 1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짝짝짝짝. 아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소식은 추석을 보내고 나서 10월 1일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합니다. 하하호호. 와, 축하드려요. 이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간호사의 길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예. 이제 선서식을 하면 방학

정말 임상실습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잘하면 되죠. 네, 저희 수녀님들도 간호 공부할 때 보니까 힘들면서도 잘 견뎌내면서 또 잘하더라고요. 예, 뭐 서지수 우리 요세피나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대레사 자매님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사다이 엄마 데레사입니다. 오늘은 다사다이 중 첫째, 둘째인 쌍둥이 딸들 생일입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이기도 하고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다 보니 제대로 아이들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네요. 엄마 아빠 일 때문에 자리 비울 때 동생들도 잘 케어해주고 고맙네요. 인나영 글라라, 이민영 프란치스카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엄마 아빠 동생들과 잘 지내보자. 저희 아이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자매님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었어요. 두 따님 클라라와 프란체스카의 생일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요즘 보기 드문 오남매 다둥이 가족 아우 대단하십니다. 정말 축복이고 부럽기까지 하죠. 엄마 아빠가 정말 맞벌이 부부 하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정말 고맙고 동생들을 또 살뜰히 돌봐주는 큰아이 모습도 참 대견한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마음이 뿌듯해지는데요. 특히 오늘은 쌍둥이 따님이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니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참 특별한 날일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겠죠. 쌍둥이들은 둘이 엄청 친하잖아요. 꼭 붙어 다니고, 네. 동생들과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자라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애쓰신 데레사 자매님과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가족 모두의 건강과 사랑 안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클라라와 프란치스카의 생일을 맞아 오남매가 함께 웃고 사랑하며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아이가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아이가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시작할 때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각자의 꿈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하소서. 데레사 자매님과 남편에게도 성가정의 은총을 주시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힘과 지혜로 이끄소서. 이 귀한 오남매 가족 모두의 앞날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데레사 자매님이 청해주신 신청곡 또 아이들하고 다 같이 들으면 참 좋을 노래 이노주사가 부릅니다. 태양의 창가.

네,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도 물론이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네, 새로워진 CPBC. 자꾸만 이것도 막 안 되네요.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 이제 보겠습니다. 네, 069 하나님. 원래 형제가 많으면 윗자녀들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한다고 하고 끈끈한 형제애가 있는 자녀들로 자라는 거 많이 봤습니다. 다섯 형제는 서로서로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할까요? 하느님 안에서 한 명 한 명 영육간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자매 생일도 축하 축하. 아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자, 대리사 자매님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둥이들은요, 각자가 자기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고요. 하느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을 요즘에 낙태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 복을 정말 지우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다 낳을 수 있으면 아이들이 다 자기 복을 가지고 나오니까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너무 잘 돼서 정말 아우,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뭐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형제가 많으면 서로 도우며 잘 자라더라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맞아요. 요즘 다섯 명 낳는 집이 어딨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요즘 점점 출산율이 조금 높아진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요. 아유,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퐁퐁 김지혜님, 대례사자님 자매님께서 5남매를 키우시다니 놀랍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생일도 축하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쌍둥이 자매들이 촛불 켜고 또 뭐 케이크도 해주셨나요? 해주셔야지 그래도. 요즘 그거 없으면 또 뭐 생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가족도, 아니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경산 해피맘님, 수녀님,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랍니다. 어머나, 정말 너무 정겨운 말씀이십니다. 라디오는 없지만 아버지 시아버님 육성 음성 담긴 테이프는 간직하고 있답니다. 아, 라디오는 근데 없어졌는데 그때 그렇게 쓰던 테이프, 부모님과 시아버님 육성 담긴 테이프는 간직하고 있군요. 네, 경사는 가뭄에 비가 조금 오다가 그쳤답니다. 울 오형제 국민엄마 다둥이 자매님 기도지향 감동입니다. 다 키우고 나면 보물이 될 거예요. 하트를 몇 개나 날려주셨네요. 맞아요. 다 키우고 나면 정말 보물 같은 그런 가족의 정말 뭐라고 표현 못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말 이 가족은 분명히 엄마와 아빠 따라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2037님, 대례사 자매님 목소리에서 두 쌍둥이 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쌍둥이 생일 축하해요. 다섯 다둥이라니요. 애국자이시네요. 얘들 키우는데 아이고 많이 힘들어 힘드셨을 텐데 주님 안에서 성가정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하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대례사 자매님 가정에 은총과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유, 오늘도 힘드는 멋진 글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애국자 집안에 은총도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생명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생명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소서. 그 생명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잉태되었든 당신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보호 안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과 이웃이 되어주게 하소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않고 마땅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작고 연약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을 품어주는 참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의 날개가 부른 사랑의 빛 함께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세요.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귀한 대가족 대례사자매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쌍둥이 자매의 생일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고향에서 잘 돌아와서 오솔길 함께 걸어요. 저도 핸드폰을 고2 때 만들기 전까지 없이 살다 보니까 친구 만나러도 친구 집으로 직접 가서요 만나곤 했어요. 아유, 정말 너무 멋지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핸드폰 있으면 뭐 어디 지점으로 나와라 뭐 문자를 보내든 이래야 되는데, 발길을 옮겨서 같이 그렇게 또 문 두드려서 만나고, 아유 그게 참 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추억은 정말 지워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지수 미카엘 형, 미카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기들을 낙태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네, 참 희망이죠. 그런데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순교자 성호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약간 고지를 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자꾸 까먹어서요. 지금 1898 명동 성당, 네, 거기에서 하늘의 세계는 이름들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20일 일요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예, 석지랑 그 회원들이 227, 네, 성인과 복자의 이름을 전부 돌에 새긴 그 전시회가 참 멋지더라고요. 꼭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여보세요, 주님? 요즘 전화기는 참 똑똑합니다.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화면에 이름부터 딱 뜹니다. 아, 누구누구? 누구구나. 그러니 예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할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끔은 전화가 울리는데도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아이고, 이분이면 한참 통화하겠네. 받기 전에 마음부터 준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를 거신다면 어떨까? 하느님 전화번호는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전화를 놓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아서 주님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란 하느님께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일이기보다 하느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잘 받아 듣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수화기를 조용히 들면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걸 나는 안단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의 휴대전화 안에는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있을까요? 네, 마음에 남아있는 하느님의 부재중 전화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운 통화가 주님과 오래 이어지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끝곡으로 심교린이 부르는 주는 나의 생명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 풍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일행에 시중을 들었다는 말이 차별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존여비의 뉘앙스로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성경도 별수 없다고 고개를 내젓는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른 의미로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자의 시중이라는 말에 불편해 한다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시중식이나 드냐며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감히 여자가 하느님과 함께 하나며 고개를 내저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에게 차별은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자는 엄격하게 구별되고 배제되고 차별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당시의 유일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남자의 뜰과 여자의 뜰로 구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뜰 안쪽에 있는 남자의 뜰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자는 제대 앞까지 가지 못하고 성당 로비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러한 벽이 예수님 공동체만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벽을 없애려고 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몇몇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해방 선언이었을지 모릅니다. 여자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기쁨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으며 시중을 들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고자 하셨던 그 벽을 우리도 함께 허물고자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허물고자 하셨던 그 벽을 각자의 편협함으로 어설프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도 해봅니다. 지난 6월 레오 교황님께서는 스메릴리 수녀님을 인간 발전부 장관에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벽들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꾸려 가시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공동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 혹시 나의 편협함이 누군가에게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살펴볼 지혜와 용감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청해보고 싶습니다.

연중 제2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홍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48년 전 기차표 한 장 때문에 한 역장에게 도움을 받았던 아주머니가 80대 할머니가 된 지금 손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들고 48년 만에

영등포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의 기차표 값 500원이 없다는 사정을 들은 역장은 그냥 보내줬고 아주머니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죠. 편지에는 아주 오래된 빚을 이제야 갚으려 한다는 말과 함께 그때의 고마움이 한자 한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등포역 직원들도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해 감사의 답장을 역사 게시판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좋은 마음을 건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친절과 선의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을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건네는 사람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친절 하나라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그 문화 인류학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섬들을 좀 연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어떤 섬에서 어떤 선의로 무언가를 선물을 줬을 때 그 섬의 사람들이 그 받은 그 섬에게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섬에게도 똑같이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특징? 사실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역시 마찬가지는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선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의를 베풀곤 하죠. 갑자기 저는 예전에 얼마 전에 하나 기억이 떠오르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를 주셨어요. 왜 저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냥 그게 뭔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받았던 선의를 받았던 소중한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연 역시 그렇죠. 물론 할머니 역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참 많이 그 고마움을 가지고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께서는 편지에 그때 역장님께 이 돈은 내가 죽기 전에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고 썼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때 역장님에게는 잠깐의 배려였을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에게는 평생 마음에 남는 따뜻한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투병 중이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이제는 정말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영등포역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9월 1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카펜터스의 There's Kind of Hush.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6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같이라는 후임 때문에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고 뭘 하나 물어보면 늘 첫 대답이 네? 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왜 자기 일이냐는 듯한 태도로 되묻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닙니다.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신입도 아니면서 매번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 그럴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경력이 쌓였으면 이제는 알아서 챙기고 책임감 있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매번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고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지칩니다. 저 혼자만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다가도 주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후임에 대한 불만이 하나 둘 나오는 걸 보면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어떻게 얼마나 더 참아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경력이 쌓일 만큼 쌓였는데도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신입처럼 행동하는 후임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는 사이인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지치고 화도 나고 나중엔 소진되는 느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경력이 짧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계속 반복된다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후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보다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도 있죠. 필요한 말만 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내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아마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끝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좋은 선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선배로서 계속 참아주는 방식으로 내가 일해왔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필요한 말은 해야 하죠. 이제는 당신이 맡은 일을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대신 챙겨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요. 다만 그렇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나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과 이제는 내 몫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저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까지 사연자님께서 직접 맡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인생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왜 그럴까까지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정말 허락된 관계에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선배가 될지 필요한 말을 해주는 선배가 될지 잘못은 분명히 말하되 사람까지는 무시하지 않는 선배가 될지요. 그 사람이 좋은 후임이 되어야 내가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그 사람보다 내가 선택할 몫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후임에게 맡은 일을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조금 물러서 보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조용히 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물론 이게 참 인간 관계라는 게 참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가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많이 고심하게 되고 더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거기 안에서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을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가 그 가벼운 마음으로 또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안신혜의 왜 그래?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246님,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우리 집 귀여운 용이가 문 앞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겨주더군요. 피곤했지만 씻고 소파에 누워 용이 얼굴을 보니 하루의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용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것 같기도 하네요. 반려동물은 사랑입니다. 용이야, 오랫동안 건강하자. 네, 가끔 보면 사람보다 항상 더 깊은 신뢰를 보이고 다양한 어떤 배신 그런 거 없이 항상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반려동물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반려동물 축복식 같은 것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생명체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반려동물들과 함께 기쁜 생활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4064님, 신부님 오늘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칠 것 같아서 급히 내리는데 선반에 올려둔 물건을 안 가지고 내린 겁니다. 다시 타긴 늦은 것 같고 그 순간 선반에 올려놓은 제 물건을 같이 탔던 아저씨가 재빠르게 집어서 문 밖으로 던져주셨어요. 세상에, 하마터면 곤란해질 뻔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늘 각박하기만 한 건 아니란 걸 이런 사건 사고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도움 주신 아저씨 라디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고맙습니다. 네, 초반부에 읽어나가면서 아 이거 놓쳐서 나중에 다시 어디서 찾아가는 어떤 이야기일까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께서 던져주셨다니 정말로 고마우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뭔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서로 채워주면서 나아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와 용서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건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또 한 주간 잘 살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4346님, 제가 취미가 뜨개 취미가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손뜨개로 아기 모자를 하나 완성했어요. 이번에 아기 낳아서 휴직한 친구에게 주려고 일부러 만들었는데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청곡은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은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가 그렇게 손뜨개로 무언가 선물을 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내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 선물이라고 하면 정말 고맙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점점 더 손으로 만든 크래프트라고 하죠. 어떤 수공예품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더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공장형 제품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정말 수공의 기쁨을 알게 되면서 참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선물이 너무나 뜻깊은 오래가는 선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미리네 성지입니다. 미리네는 우리말로 은하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깜깜한 밤이면 숨어 살던 교우촌의 불빛이

달빛 차례의 냇물과 어우러져 마치 은하수처럼 보인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박해시대 신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던 이곳은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잠든 곳이기도 합니다. 1864년 병호박해 때 세남터에서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시신은 당시 스물 남짓의 청년 이민식 빈첸시오가 관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빼냈고 일주일에 걸쳐 50리 밤길을 걷고 걸어서 자신의 고향인 미리내에 안장한 것이 성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페레올 주교가 선종하자 거룩한 순교자 곁에 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김대건 신부 곁에 나란히 묻혔고 신부의 어머니 고 우르슬라와 평생 묘소를 돌본 이민식 빈첸시오도 그 곁에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성지 입구에서 시작되는 목조기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십자가의 길 14처를 지나 103위 시성기념 대성당에 닿게 되는데요. 성당 제대에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안치되어 있고 2층 전시실에는 박해시대 고문 형구와 순교 참상 모형이 그 시절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지 가장 위쪽 언덕에 자리한 79위 시복기념 경당 앞에는 강도영 신부, 김대건 신부, 페레올 주교, 최문식 신부의 묘가 나란히 이어져 있어 발걸음을 오래 붙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석으로 지어진 소박한 성요셉 성당,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너른 광장, 그리고 산새 소리가 들려오는 조용한 산길까지 미리내 성지는 순례지이면서도 사계절 아름다운 나들이 장소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선선해진 가을을 맞아 깊은 역사와 고요한 자연이 함께하는 경기도 안성 미리내 성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드벨벳의 밀키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나온 서울신학교 성당에도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두개골 유해가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유해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미사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참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너무나 큰 박해 안에서도 그렇게 신자분들이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잘 해주셨던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리네 은하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그 길, 다시 한번 이 순교자 상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뜻깊게 마음 깊게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7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딸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외국에는 찜질방이나 대중 목욕탕이 없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같이 찜질방에 가자고 했는데요. 귀찮다며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빨래를 개켜서 서랍장에 넣어주려고 딸 방에 들어갔는데요. 옷을 갈아입던 딸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야 할 허리 쪽에 타투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딸이 그런데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고 얌전한 아이인 줄만 알았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화를 내며 당장 지우라고 했더니 딸은 보이는데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이제 성인이니 참견하지 말란 식으로 대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괜히 호주에 보냈다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낯선 곳에서 뭘 보고 배웠길래 부모 몰래 이런 걸 했는지 괘씸하고 속이 상해서 며칠째 딸과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런 것까지 그냥 넘어가고 용서해줘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인이란 이유로 딸애가 맘대로 하게 그냥 둬야 하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딸이 타투를 하고 나타나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얼마 전 같이 사는 신부님들과 아침 먹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사는 신부님들이 외국에서 사신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제 외국 신부들 중에도 타투를 한 신부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타투한 신부들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는 중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타투를 했다고 하면 아마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분명히 문화가 다르긴 하니까요. 저도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아 실제로 그런 신부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연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게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인데 나한테 아무 말 하지 않은 거를 죄라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타투를 한 것 자체가 죄라고 봐야 될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방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니까요. 나한테 어떤 죄질 저질렀던 걸까?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읽어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용서의 문제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몰랐던 딸의 모습을 갑자기 마주하게 된 걸 테니까요. 부모는 자녀를 오래 보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얌전한 아이, 착한 아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모습과 조금 다른 장면을 마주하면 타투 하나가 단순한 타투로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호주에 가서 뭘 잘못 배운 것 같고 부모 몰래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괘씸하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딸은 이제 성인이죠.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을 대신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계속 어머니의 꿈으로 남아있다면 자발성 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부모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그런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어떤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늘 최선의 결과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결정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인으로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경험을 지나야지만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딸의 몸에 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며 내가 왜 놀랐는지 말하는 게 처음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지우라고 말한 것은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할줄 몰라서 당황했다고, 그 타투가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선택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여전히 타투가 싫을 수 있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내 마음을 전하는 것과 자녀에게 내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0살 이전에는 부모가 위험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부모의 말도 하나의 의견으로 건너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지우게 하려고 하면 딸은 타투보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먼저 닫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더 강하게 말하고 딸은 더 멀어지게 되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계속해서 긴 평행선을 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말하고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다음 선택은 딸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성인이 된 자녀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딸에게 타투를 지우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게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일 겁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이제 그런 대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올게요.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송화의 행복한 날을입니다. 라디오 구에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난히 맑고 눈부신 날에는 햇빛이 어딘가에 비친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비친 모양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햇빛은 어떤 모양을 통과하더라도 조금 퍼진 듯한 둥근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그 이유는 햇빛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광원인 태양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와, 너무 근사한 얘기 아닌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태양을 닮은 햇빛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9월 1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아리따스 수녀회의 태양의 찬가 띄워드렸어요. 진짜 근사하지 않나요? 그냥 우리는 뭔가 햇빛이 동그랗다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그 이유가 광원인 태양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어서 이거는 되게 과학적인 이유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멀리서 봤을 때는 하느님처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서 봐도 그렇게 보일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또 오늘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추석을 앞둔 또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 슝 지나가서 눈 깜짝하면 벌써 추석 끝났어?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주말은 또 주일은 그리고 추석에는 어떤 계획 있으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빵 새로 단장한 거 아시죠? CPBC 빵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또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 다시 듣기 AOD 서비스도 바로바로 되고 되게 편리하게 바뀌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주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주로 라디오를 이제 차에서 듣거나 사무실에서 저희는 항상 틀어놓으니까 듣는데,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심규린과 최선미가 함께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듣고요. 이어서 글리클럽 주연아를 받으소서 듣고 올게요.

0: 조금씩 성경 같이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1: 이사야 예언서 제1부 머리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웃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어리석은 하느님의 백성,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들을 기르고 키웠더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백성, 아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 등을 돌리고 말았다. 너희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자꾸만 반항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골병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라고 높이 상처와 상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밭은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는구나. 이방인들이 파괴한 것처럼 황폐해졌구나.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초막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이나마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거짓 경신례와 참된 경신례.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굳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루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루 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용서와 순종과 불순종.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타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죄상과 새로운 희망.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는가.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너의 은은 쇠찌꺼기가 되고 너의 술은 물로 싱거워졌다.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 모두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쫓아다닌다.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의 도읍, 충실한 도성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에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참나무들 때문에 너희는 정령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선택한 그 정원들 때문에 너희는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정령 잎이 시든 향염나무처럼 되고 물이 없는 정원처럼 되리라. 강자는 삼베 조각이 되고 그의 행적은 불티가 되어 둘 다 타버리는데도 꺼줄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네,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오늘 이사야서 1장에 이어서 더 프레젠트, 쉐마 이스라엘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장정의 집회서를 끝내고 이제 이사야서 예언서로 넘어와서 이사야서 1장을 오늘 함께 했어요. 이제 1장부터 2장, 3장, 4장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읽고 싶으시다면 네,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7278님이 참 예수님 날씨가 제법 아침에 서늘해졌어요.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전국의 수험생들 위해서 가등 중창단 노래 신청합니다. 아, 어떤 곡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골라보긴 했는데, 전국의 수험생들 진짜 이제 두달 정도 남았나요? 진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지쳐갈 때도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9월부터 시작했어도 내가 수능 좀더잘 봤을 수 있을 텐데 9월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했으면 수능 좀 점수 올라갔을 텐데 지금도 이런 생각하니까 우리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어요. 루시아님은

참미애스님, 일교차가 심하니 아침 저녁에는 긴팔 옷이 필요해요. 아, 맞아요. 일교차가 진짜 커요. 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면은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 소매 긴 바지 입어야 되겠다 싶고 나가면서도 근데 또긴 소매 입고 나가잖아요. 낮에는 막 땀범벅이에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진짜 심해서 요즘 감기, 코로나, 독감 걸리는 분들 진짜 많다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날들이에요. 4778님은 낱내가 좋다 신청해요. 기분 좋아지는 곡이에요 하셨어요. 저도요. 가사도 예쁘고 노래 부르는 그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준비해 드립니다. 7278님이 가등 중창단 신청하셔서 아드라 준비했고요. 이어서 4778님이 신청하신 낱내가 좋다까지 이어드릴게요.

갓등 중창단 아들아 이어서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난내가 좋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요셉이 있는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성인이에요. 몸이 약해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는데 수도 생활을 꿈꿨지만 또 그곳에서도 8개월 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에 입회했고 헌신적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사제가 된 후에는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유명해져서 그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철저히 단식과 고행을 하며 이겨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소피아 등 7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 은총 속에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화살기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생각나는 분들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아론밴드의 감탄 듣고요. 김영호 지저스 월드 이어드립니다.

야론밴드 감탄 이어서 김영호의 지저스 월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여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짧게 전하죠. 그렇게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 기억 때문에 하느님을 떠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그걸 떠올리면서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양채윤이 부르는 주님께 가까이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군종교구 문무대본당 주임 김정섭 필리포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오늘 전례는 말씀을 씨앗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의 씨앗으로 내어놓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썩지 않는 영원의 생명을 희망하며 이 미사를 시작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15장 35절에서 37절,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2: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3: 제가 부르짖는 그날, 그때 원수들은 뒤로 물러가리다. 하느님이 제 편이심을 저는 아나이다.
2: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3: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2: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3: 하느님, 제가 당신께 드린 서원 감사의 제사로 채우리다. 제 목숨 죽음에서 건져주시어 제 발걸음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걸어가라.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라 하셨나이다.
2: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3: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0: 저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 독서와 복음에는 똑같이 씨앗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하느님의 씨앗을 좋은 마음에 받아들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셨고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뿌려진 씨앗이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열매와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 하며 희망 속에 인내할 때 맺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말씀이라는 귀한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키워낼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눌 기회를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유혹, 조급함을 덜어내고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좋은 씨앗을 받아 간직하고 인내로서 맺은 열매는 다시금 새로운 밭에 심길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맺어진 우리의 사랑과 희생, 봉사가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자신의 형태를 다 버리고 묻혀 썩어야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열매 속 씨앗이 땅에 떨어져 껍질을 깨뜨리고 썩어 없어지듯이 우리도 이기심과 미움을 내려놓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참된 생명이 시작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고귀하고 높은 곳을 향하는데 비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묻히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낮아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 말씀을 기쁘게 간직하고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서 나 자신이라는 씨앗을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며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2: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참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하느님께서는 말씀과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씨앗으로 다시금 심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열매가 다시금 싹을 틔울 수 있게 하면서 천국으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분유를 끊는 아기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세상을 잃은 듯 엉엉 우는 아기에게 아기의 부모가 더 맛있는 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근데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분유만 먹어봤으니까 어떤 음식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쩌면 우리도 그 아기처럼 자신이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마냥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 앞에 펼쳐질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한다면 더욱 기쁘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 알마, 나와 가자. 띄워드렸어요. 네, 이 곡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 연음말에서 분유만 먹던 아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쵸. 어린아이들은 또 성향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음식 조금 겁내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좀 먹던 것만 먹고 이거 한번 먹어볼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날 것을 좋아해서 회를 좋아하는데 회 한번 먹어볼래? 이러면 아 이거는 싫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이래서 아 이거는 난 별로야 막 이러면서 안 먹었거든요. 지금도 잘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언제 첫째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엄마 근데 우리 죽으면 영혼이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마도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잖아. 그렇게 자궁 안이 세상인 줄 알고 이렇게 따뜻하고 물이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렇게 큰 세계가 있잖아. 그런 거래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엄청 작은 거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또 하느님 나라가 있는 거래.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래? 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읽었던 걸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끝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더큰게 있겠지. 분유만 먹다가 세상에 마라탕, 떡볶이, 뭐 이렇게 자극적인 맛있는 것들, 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분유 얘기해서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른 생활성가 가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순교자 성어를 맞아서 특별한 곡을 골라봤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와, 유명한 사람 다 모였네요. 제이팸, 김연기, DES 17이다가 함께한 주빌로 듣고요. 이어서 제치원과 이혜미가 함께한 알고 있니? 띄워드립니다.

노래에 날개를 달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김태진 신부님의 천당이 두리오로 함께합니다. 개 되지만도 못한 망나니로 상스럽게 태어났다 해도 천주님 사랑을 알게 된 그 이후로 나도 존귀하단 것 알게 됐소.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천주님을 믿은 뒤로 처음으로 교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아봤소. 나에게는 천당이 둘이요. 살아서는 천주교가 그 하나요. 죽어서는 나 필연코 갈 곳, 그곳이 그 두 번째요. 천 번 더 만 번 더 괴로움을 당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오. 망나니 순교자,

셋, 넷. 곡들 낮은 기타 높은 기타

그대에게 평화를 토요일 코너죠. 노래 날개를 달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곡 김태진 신부님의 곡이죠. 천당이 두리오였어요. 이곡 이제 부제가 복자 황일광 알렉시오라고 붙어 있는데 이 복자님이 이 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천당이 두리라고. 노래는 되게 신나고 약간 락 느낌이잖아요. 락이죠. 근데 가사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으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 하면서 순교하신 복자죠. 황일광 알렉시오의 이야기를 신부님이 너무 재밌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내셨어요. 제목부터 천당이 두려워 이렇게 하시면서 복자 황일광 알렉시오가 딱 생각나게 이렇게 또 지어주셔서 신부님이 오랫동안 성지에 계시면서 순교자 또 복자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음반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음반들을 보면은 다양한 우리 순교 성인들 복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틀으면 놀라실까 봐 아껴뒀다가 오늘 용기 내서 틀어봅니다. 천당이 두리오 오늘 네, 노래의 날개를 달고로 함께 했습니다. 7278님이 수험생들 힘낼 거예요. 잘 들었어요. 하시면서 네, 제가 어제 수험생들 파이팅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점례 마리아님은 17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신청해요. 내일 우리 딸들 생일이거든요. 아, 오늘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초원 디냐 그리고 초해 에밀리입니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또 따님들 생일 맞이하셨으니까 신청곡 틀어드릴 수밖에 없겠죠.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클라라 915님은 아침 출근길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도 준비했거든요. 먼저 17이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듣고요. 이어서 사랑작업의 버전으로 띄워드릴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려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17이다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따님들의 생일 맞아서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사랑작업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야우나리오가 있습니다. 박해시대 중에 주교가 됐고요. 신앙을 증거한 신자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들을 찾아서 감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할 방도를 찾던 중에 오히려 체포됐고요. 신앙을 고백한 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폴리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성인의 무덤에는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에밀리아, 성 테오도로 등 17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기억나는 오늘 축일인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로 축하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화살기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은 선물이 되겠죠. 송송이의 너에게 듣고요. 이어서 권성일 왜 띄워드립니다.

송송이의 너에게 이어서 권성일 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참 중요하다는 가르침 같은데요. 그렇게 들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더욱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황건택이 부르는 내 마음속 씨앗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는 요즘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싼 값에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기름, 더 예쁜 옷을 찾아 오늘도 헤맵니다. 볼품없는 것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오늘 복음의 농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심어도 날씨 때문에 결실을 거둘까 말까 한 게 농사인데 이 농부는 결실 따위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닐까 싶을 만큼 씨앗을 헤프게 뿌렸나 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인가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따지지 않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선한 사람, 열심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냉담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경을 통해, 양심을 통해, 또 자연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건네어 주십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미사 중에 품은 좋은 다짐은 성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증발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나약한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손길을 뻗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의 자비는 더욱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혼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 번 더 잘해보자고 격려하러 오신 분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좋은 땅, 좋은 신자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일어나는 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자라고 믿습니다. 바쁜 중에 잠시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성호경을 그어보고 이웃에게 칭찬 한번 건네보며 차근차근 열매 맺어 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1: 연중 제2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조홍범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감정에는 해독제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을 땐 글쓰기, 마음이 답답할 땐 산책, 심심할 땐 독서, 또 초조할 땐 일단 움직여보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수록 자꾸 마음속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생각을 생각으로, 걱정을 걱정으로.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생각을 적어보거나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간다거나 미뤄왔던 책을 한번 딱 펼쳐보는 겁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오늘 어떤 해독제가 필요하신가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연준, 쉼이 필요해. 이 노래로 2026년 9월 19일 토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흔히 속 시끄럽다고 하죠. 속 시끄러울 때 대청소를 하는 심리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일어나서 설거지라도 하면 복잡했던 감정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누그러들기도 하잖아요. 이 역시도 감정의 해독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보기들도 보기들 감정에 맞는 해독제 몇 개 미리미리 알고 계시고 얼른 배워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보기들 신청곡에 행여아에서 한 곡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을 배당해 드립니다. 2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볼게요.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시작할게요.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그리고 동물원이 부르는 널 사랑하겠어.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드립니다.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인지 아 어딘가 떠나고 싶어요 하는 문자가 많이 도착을 하는데요. 2045님, 가을이 되면 춘천이며 강촌이며 기차 타고 여행 가던 때가 생각나요. 지금이야 기차보다 차가 더 편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신청곡으로 기차와 소나무 부탁드려요. 기차 여행, 아 이 기차 여행만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가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에 갈 때는 사실 차보다는 그 더 빠른, 아주 빠른 스피드, KTX가 더 좋기는 한데 KTX는 또 너무 고급이죠. 너무 신식이죠. 그 기차 여행이라고 했을 때 KTX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기차에서 또 꼭 먹어줘야 되는 간식. 이거 알면은 느크큰데. 계란, 사이다, 오징어. 그리고 주황색 망사에 들어있는 귤. 이거 너무 느크크다, 느크크. 기차에서 먹는 간식. 요즘에는 이런 거 파나? KTX 같은 데는 안 팔잖아요. 먹으면 또, 요즘 KTX 타면은 그 사람들이 뭐 김밥, 빵, 햄버거 이런 거 먹던데. 2045님 덕분에 저도 기차 여행 떠나고 싶네요. 우리 노래로 한번 위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5님께서 신청하신 조민규 고우림의 기차와 소나무, 이어서 이소라 청혼.

이제 제가 라디오 DJ가 되고 네 번째 맞는 가을인가요? 벌써? 물론 다 좋기는 하지만 특히나 가을이 라디오 DJ들에게는 너무 좋은 때가 아닌가 싶은 게 확실히 아름다운 노래, 예쁜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9867님, 복디, 계절이 가을이라 분위기 따라가는 곡도 좋지만 그러면 더 쓸쓸해질 때도 몰라서 더 밝은 곡이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예를 너무 잘 들어주셨네요. 확실히 요즘은 이렇게 예쁜 노래 듣는 맛에 가을이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을 노래,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좋고 예쁘면 또 예쁜 대로 좋고 사랑 노래도 이별 노래도 다 마음 깊이 들어오는 가사가 귀에 콕 박히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9867님께서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주신 노래 안 틀어드릴 수가 없겠죠? 예쁜 노래 한 곡 더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이정열 그대 고운 내 사랑.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5935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신청합니다. 부활 노래는요, 가사도 음도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트 붙여주셨는데요. 5935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디도 가사도 다 감동인 노래죠. 특히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이 가사 외우서 바깥에서 외우서 아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된다라는 가사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곁에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문득 생각나는 얼굴 보기들도 있으시겠죠? 그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 마음 떠올려 보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함께 해주신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지난 수요일인가 오프닝에서 영국의 한 피아니스트가 앵콜곡으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연주해서 관객들이 막 환호했다는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마침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1573님께서 제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곡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노래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이어서 남겨주신 플레이리스트 곡 다비치 강민경 잔나비 최정훈이 함께 부른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더라고요. 이 노래도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사랑하기 때문에랑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이게 과연 몇 년 차이나 나는 노래인지 아시나요? 무려 35년입니다. 35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건 시대를 넘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역시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인가 봅니다.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은 언젠가는.

0: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 해주세요. 김조한 You are so beautiful 들으면서 2부로 건너오세요.
1: Oh yeah. It's about a love between you and me. Starts the day. Ends in eternity.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7: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8: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1336.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신승훈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이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콜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변진섭, 숙녀에게. 양수경,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월요일 오프닝에서 다시 합시다를 거꾸로 해도 다시 합시다 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거꾸로? 그렇다면 가끔은 생각도 거꾸로 해보면 어때요? 한때 실제 거꾸로 걷기가 유행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늘 걷던 방향을 바꿔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적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적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기 싫은 일 빼고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기 싫은 일까지 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겨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답이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익숙한 생각, 뻔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살짝 거꾸로 뒤집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카니발 그땐 그랬지. 김현철 달의 몰락.

0: 나도 그녀를 잊을 수 있다.
1: 스페이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는 기후 미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철 음식, 못난이 채소도 많이 이용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제철 음식이라는 말 조금 무색한 것 같기도 해요. 사계절 내내 웬만한 음식은 다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언제 먹어도 똑같이 맛있는 건 아니죠. 딱 그 계절에 그때 먹어서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도 역시 때가 중요한 걸 텐데요. 그렇다면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나는 게 더 좋은 일도 있겠죠. 음식도 인생도 결국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내게 찾아온 그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버스커버스커 사랑은 타이밍 악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스탠딩 에그 사랑한대

S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영국의 피아니스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피아노 하면은 어릴 적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피아노 학원에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정해진 연습량에 맞춰서 연습 노트에 동그라미 아니면 사과 이런 표시했었는데요. 놀고 싶어도 참고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몇 번이고 같은 곡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 끝나면 30cm 자 들고 계신 선생님한테 가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알려준 게 참 많습니다.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연습을 해야 하고 어려워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중에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노력들을 떠올려 볼까요? 록고 콜드 시간이 들겠지. 소수빈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권진아 나의 우주.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은 정승환 보통의 하루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8: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탕수육 하나를 먹어도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부먹 찍먹 취향이 확실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부먹이냐 찍먹이냐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고요? 주먹!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럼요. 밥 한 끼 차려주는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면 부먹이면 어떻고 찍먹이면 어떻겠어요. 주말이면 또 아파트 여기저기서 배달 음식, 오토바이 소리 자주 들리는데요. 이제 지도